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 인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기바 지투르주바 미신당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구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뇨고용구 토낭치바 서동기주람야바 류제원참제와 千日祖敦啦 지송슈와 타마봉와탕 차라라 추치바 디탕민비애주람토르와 신비애키르수야바 지조기초웨 구지야바 캐시 키랑겐수리군탕 지조편디리군 롭자 맨캉 키레치제 주기서치 총르탕 총르치무소 쪼내쿨궁탕 레군디레둔바인치 닌달 니바투 디탕탁제치구 캐시 차와게바탕 로야바 류슈미바 미군나와소기네다유치 투도도면주치구 강변난기쿨유라 닌달기궁치네 롱쿨뚝치바 지비에직체당 지구라장다투시야부치바 지비에쿨궁기쿨유 장다균형치바 쪼내쿨궁수 고용에게 럭주직체당 지구직조치바 미게게 최대나 토낭치바 합치게밤 로게고 장쇼캄 라베 주미 카나게고 로숨 옌키 응고 컷게미

0: 이베 짐치 유베 미초기 똑살로 체기 응고 컵겹교 꿀맛 치고 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고 컵겹바탕 권내 타르웨 민컵겹고 장외 국송라 쇼겹고 장세니가 편라 대탕 용토
1: 边过地, 天元年不写过, 今, 今年啊, 落些天在他, 把烂有些, 落归他, 不过说, 这就是写吧他, 今年啊, 没他, 落, 虽然, 弄说啤酒写过, 边过写过, 你, 把烂的有些写别, 爬上帮了地, 看管贼做他, 借压不说写过, 边过写过, 松, 看这么冷不他, 点家天国送去他嘎巴提醒强个情侣他我给红病加着他得给平不说说到他没事肉就给开过来我也不可以点过去过西今天啊康培南为所罗归刚过了脚步他罗手就点过去过啊没事这些都是他先去接送让什么啊西不他 没准这些他有些全这么就不说喜剧点过写个出今天啊没人想对喜剧点过写个对连年喜人没撇剧写吧他他的家不说没有个年给人心点别来个喜剧点过写个

0: 부구 아마 아자레 야능 하레
1: 아자 부구 언니다 람 아마 총조지 이내 당당간 조고고 치시디 마마리시야 왜 장게 당당간 안 되지 어머 법으로 제동 말했어야 가리나
0: 장파수 선생 그 탄이면 봐
1: 서동이 수덕게 차시해지리 니야 등게 엄청 요라 근데 수비 푸르니 다야 돼 개칭 부르도 와
0: 줘봐
1: 엄청 요라게 숨게
0: 그렇지
1: 등게랑게 아자라 배준식 인스 러브로 봐 장 응아디
0: 전혀 이 밤에 봐

0: 我们爹要退出，吃着吃不了面吧？干么就去过来呢？让俺开始下雨吧。
1: 兄弟兄弟，你要不要嘛的？哦，这是，我们爹要啊，爹要啊。
2: 俺那天给上个菜包干了，菜篮给拍不设备，锅里头的，那么啥热个的上不中啊？听这个吧，莫让你包不赢。上个嘛行吧，忙不有不着。听这些了，我不吃，有事。行嘛行嘛的，钱留这么多。别呢，上个拉瓜有呗，出主意要个薪水来个的，俺想出不的。一年钱留这么多，要不么就那上个队那想这些个的吧？一年菜篮这个嘛的。
3: 莫让给没有点开白说过，现在哪我都没得。莫让给听这些啥？俺娘不是今年去公园那些呢，三六七顿压血的。
2: 哦，这都是得对，你那些的有些的用没多，羡慕多，行情给俺通出去多啊。
3: 听这个话，亲戚，这就这么，让点过了吧。没几个，没个比较就吐嘛了吧。
0: 生意对就个啊，可是俺是呢，人家三亚进来面，现在生意对过去，人家张三的用嘛的，算了吧。呀，马弟的，
4: 行不多个，很难算下了。人家不过看地域，瓜子地域。
0: 哈子，人家点几遍到结，不过点伢药是呗，碎碎开那了，不就看这玉米还苦玉呗。
4: 这阶段还是要的，你看这马头身把地掐不着呗？马先把空军木就马学，让个地这钱呢，就这差不清不通过又把洗个明白。我呀，他蒙我啊，蒙我学我呀。哦，让我们爹要退出医院抓起个，凶了强嘛当起，要是来喊救。哦，这是最少，他蒙我啊，蒙我学我。
2: 创始别也提供多大家看的蛮多，这是哦。阿在你心说，你唱了可把几不接，根据老师给的。
3: 你来做杨姐，听了老师给我们干用吧。我还做杨过什么给？你那点的心里用也蛮多。
2: 看
3: 的，你们是些个两个英雄差不着呗。妈的！
4: 我那些呢，
3: 他的俺最差不用公安那些呢，穷养那让这些呗，老鼠没光洗点的，着急吃些，看了就要控制不起，苦个要学的些。
4: 俺年头没多，俺养家长了，他年不接生意，今晚让个阿姐偷偷拿走点点腊皮呢，你不过老鼠给别的，少用些，忘记藏了嘴里个人。
3: 阿姐，听这马起的，呀，的。
2: 老九老公点不多，老子现在给派出所人民多，可干军队的下了，卡路里亚军队的下。李杰龙我说路子，土路也出的少些，陈哥，让该说啥可把业绩减盘了了。有事，你来厂里出的些个单都是老大。
3: 俺在厂里，嗯，
2: 没让那卡路里拉给人家买菜，给人吃不着，那得花多。
3: 嗯，
2: 军民多。
0: 给俺家别买菜，俺弟给要买些。可是个，俺的经济这个不过六大木头子，有个买的生意，上个天这次老不是，我说大大路子，土路旁边给村里钱算算，人家要的是那边，天天用过的。
3: 可是个。
0: 哦呀，哦，我瞧明话。
4: 我过可不是给把他找着，我养他多啊，免得天呢，我就心眼一百，我瞧没有，人家都给他，
0: 让该不过抢不着钱的用不得呗，看人买的天不热死的，你他是别瞎比，别瞎呢，这是不着气要的，我给过天子个蒙得了，一起去给买什么啊？我一起有，
4: 哦，他这是蒙我啊，他蒙我啊，我呀，我呀蒙我啊，弄不用对的，你让人看着给的，有个对的，对对的，对的，你让人打火啊。
0: 야, 다 더인다. 금니교, 권자교, 잉에 파제시, 지리로교토.
1: 엔라 터져나 수시. 지리 권자도 잉제마시도. 가네시바.
0: 상하네, 나비도.
1: 비세 잉기 말바.
0: 창창그 저우르바. 세주메 소뉴그지베. 세헤미디 아주 심플 헤미 이브 춘거지 바야
1: 보충주 딘제치로 뭐 망고 딘제 당고야 여드베
0: 퓨주 창지도
1: 타제나 아자라 아란스 나르 탄도 셀립주 여드베
0: 나지 나르 셀립주 유메디 라다 한친 차스모 요콩 튼다시 소터 유메디 라다 저와 요마시
1: 아지 마세 립주 고시 개브로 첸성 민도
0: 첸은 갈스기 아
1: 아잖아 개급 내 탄도 승무 년선 채라 토담 내 붙이 워지 세 립주 개 안주 나라 요스 쓰미 왜 쓰미기
0: 잔페지 디송 커게 커자 임베 메다
1: 마지
0: 장자 우라
2: 오
1: 장자라
2: 부고 문고 갑게 봐 용베 호호호지 갑자기 사는 부부차용아
0: 어
2: 교수로주
0: 계좌 고코마 대체 나도 로시아 장자라 나 주인다
2: 도부제 뒤라 냄시 정도 봐
0: 두대마나
2: 양계도 중에
1: 계체무수 삼차무팀 잠시
2: 아래 소원님도 계구도 펜스셰리 용구리 뒤쫓당처가 어 딘제시 한친구수 뒤림다 보여서 주제비아디 리주토샤 뒤지라 원소 당당 루제 최대체야되지 한친게 랑칼로와치가 쇼럽샤
1: 라 마저우즈베
2: 어
1: 뒤균겐 판라테고즈바
2: 아시 랑게겐 판라당구리 쓰기유 랑주인 쓰기유
1: 마피가 장남수 뉴유 七里里托不打三不要的啦天马在光能军队接下来找着你我说路接出的切骨队你个要是一韩青跟俺打着死呀的年轻切的马是一你也点送切骨要是一

0: 허가 좀.
1: 여주. 윤주. 정주. 마주.
2: 허규도 손님 중에 서주.
3: 롱초로가 롱단의 게임이도.
4: 로고 허가다 큰 로가한테 여우시기.
0: 로고 허가 내버려.
1: 나중에 알레스.
0: 산아, 수 요동수도.
1: 요다네. 자란 평화태지.
5: 허무지 나쇼기.
3: 녀석도 와. 녀석도 와. 녀도 다니 요마스비. 남신신이 요마스비야. 한치 툴퍼야 지르지 요시. 두도 구치 챔버시도. 국장을 주다 집이나. 빨로 겨야기. 녀가 챔버 요다.
1: 主持人，黄家主持人，
0: 他们主持人，他们主持人，我就说打他们嘛，姐。算了，俺一起去打，等他们人中黄家哪打不住，他们主持人。
1: 你黄家主持人，
0: 对不起，对不起。

0: 다리 주지 서다 리루 총부디 완주 계급의 친구 편지 준주 제배 마세 로마 심주 제배 체제 록제 그 로교 교다 러주 록수 과가서 각제 락제 통고토 락다 치토부지 대마세 사치 시장 망부지라자 지구 예주 총부지 이네 전다지 예데 세고 섬기
1: 켄츠 제비젠이라 봐 세바 개요 말이
0: 고토로 권도 변게 카산남 시칭 얘기 되죠 비브리스기
1: kese mewa da mil gyoncha chumbi ina chimche phorda
2: manzu khunyil che du shyothen ga yobi
1: di yahwa yu
2: kenzu changme la gu chu gyong da khunyi ga gamba di le du ga changma din wa ya min du tenge gangla di re shi ki je lo da da wa zhe je zhi gu na lam xie che ga zhuo gu du 卡古哈就有嘛些婚姻的农村有点不行一年第一年目日过南西罗布的狗子就是了卡巴给不死一个什么婚姻的农村春节的给人有些面子得送其他主队狗人不过时第一看了美国出的请你藏没名气你且当别嘛多别嘛那说

0: 야 미김비 너 공대 보 미다 너 공가 봐 너 취약스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봤어기 야 메니 취퇴시 겨부 칭비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갸미고비타 너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시 유비 십시 비치라 겐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서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 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허야 생게 링고 딱진 한국디니 로 주제 권도아 대신다 다른 한국디 나란주 사버도아데 예 티레직신다 이네데 디나로데직신다데 벌 체념도아데 예신다데 이네야 소프트데직신다 고테다 소에 한고디 제타
3: 아야 자기사
4: 자들레 돌도 주게
3: 자가티스스케바 케요 말에 람보로 친친의 말에 한디파디 배치스탄다 디나기 줍스존이 영중의 면서리
5: 这张家的捐情名都拿张大姑也不去吃鱼所以这门牛的店家韩立方陪去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这样子婆婆当所以这门牛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当而你出现当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恰恰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陪去当家的韩立方给吞下杀不的人的去了呀你没我了呀妈妈洗洗洗的南部了呀南部帮部也不去要的
1: 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名字也不是那热闹。
6: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彭龙叔，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特克镇韩立方从康。
7: 我啥不的，我呢，现在面这个比要多啊，比猪这要不些多。 양고 야 주주디나 엿대고
8: 영고 대당초에 홍고디 화부침을 송자 강반 늦지기탕 강배에서 다 재미나죠 그게 그건 저것도 와

0: 어디 가보정에 로지 코업다 보
1: 기니게 간존에 갸갸치기베 디저 지금에 만에 보고 춘추 선자 나 주시에 하던 거 유메 하 공마지 삼지 니 중국에 치식 주비 디저 전에 비 소소 총대네 중국 와인 버하 고지 기강 시에 던류 경차 단계 매는 차 창고 매매 서 심드게
2: 마니 랑 같이 가용 봐
1: 디딘데 영야 兄弟 다 게드니 유 게드인데 아자 라이키란 게 보고 기가 다는 게 요즈 봐 兄弟디 아자 라이키란 차 다시 비가 잡기 俺最老大领马大。
0: 听冯氏口自己摘草莓呗。
1: 你这皮，冯主任给给客人民给给谁光送给马桥边马道，忙错给谁吃货的？吃人框架大桥买的四楼要买的送给，吃人框兄弟主管贴上，俺去拉的给俺单去。
2: 雅姐啊，
1: 阿进来。可对，去两个利息面到写个七下四个，俺是大概七难的。利息面到点子，人怎么是多？
2: 真是蛮人，让点有样没有体恤的。
1: 阿姐啦，俺提人爹，去让陈贵吃下药皮，所以立就人他全部算账，让我这边拿，去了多蛮用啦。地米马桶切不咋麻子，电价大就要堵。米马贵地点儿大，
2: 上个连夜个药呢，怕落地风湿高肯定是冷吧？
1: 俺家来去那里面都是冷不起的，
2: 上个俺若不去还卡里呢。
1: 俺洗个。
2: 让你看几百块钱，你要做几十楼买不？
1: 俺娘真拿那么多钱的生意？
2: 妈尼，第年六月九牛买卖，投了三百家银，让这样银。
1: 阿姐啦，你投了这个钱钱不银呢？没还空吗这边？

0: 내주 하고 정말.
1: 장한군가 세일 좀에서 탈거기.
0: 오네.
1: 뭐랑에 다그시기. 오네 유다미 타제 투야민도.
0: 라겐 옐럽시 소체 게스티베.
1: 티비. 팅은 장한군가 아 제베 세기 기겐디에 뭐랑 파제비. 땅아 다저와 개요 마스바.
0: 让给这里我家米尔帕这张米兰拉大给这么重哎这就好嘞没到别人去这就听着这么了切上切

0: 토라스니 게딤게 토리 남바지리 마스링 로 피게 로에 로큐기 드림기 백업로 게딤 마스링 로사 셉션 생게링 로리 생게링 로기 시세 캐주니 튕게 다 맞아 직뒤 체뒤 피게기 멍시토 주비 게딤기 원규리 타와나 나주 탱가 돌판다베 마스링 로디 돌아 겹주르베
1: 추가 간동발에 가져지. 야, 봉조리. 미리 계지셔 줘봐. 남딕 뿐 말이. 마되다, 되다. 머신에 뒤 외바정 신기 20년 쉬러 봐. 한권 못 쉬다. 쟤는 용아. 你 섭지 셰쇼 나스 지소 링루게 켈레 니르드 마스 딤나 윤고 마시 르바 시모도 상모도 시티 르바 제자 나스 켈레 윤보 사후시 윤보 망고 사토나 시네 직체 티웨 약 뇨토 르바 나라스 메호 소야게 뉴르세 교르단 토시 마세 나스 도보나레 냐다 샤유 쳬흐시 르바
2: 토라스니 마스링루네 총바 케마링가미지 이년 안조 폐주단의 용거시베 나산 팅주다 지상 중주 마산 지주체의 용거시베 신진제의 유야디 로슈 미국 폐계단 이야기 강내 탁주체야들이
1: 삼루동초계 조람타제 도우지 루틴소 중앙계 초제나제 장계의 소례 토라스 안탕부 중국의 도토공세 최대체부 초시야 제사의 체는 유리마고바 소례다 짐주기 태러 통도 토라스 퇴세기지 니의 최고등기 루트 장한권계 송계 송집체 강교 록쇼메코 토라스 리조 용비 폐계의 20년 수수로

0: game 계속아. 우. 감춘해 아.
1: 매부서 게임 게임 내주 봐 가려래.
2: 양란 동시. 님지 랑부고 경창생 스토리.
1: 아니 계속 광예 김녀르베.
2: 발락 뒤는 아 키니라. 계셉시니. 랑게 보고 민라 경창생 스타비나. 키니 빼주러치.
1: 다 잼잼지. 오늘이 섬중해. 살아.
0: 어.
1: 복대 계시다. 민커데스 최고 메달 주고니. 보. 김상 그 동서로 나가셔. 아.
0: 네. 미디 아.
1: 아자. 넌 주미를 때 통도 미션다 여러베.
2: 요마시. 나라니 주고시. 가제도.
1: 야. 대미 신다 민지 입에 쏟도가.
0: 지샤. 통도 낙스 나고 쏟도가. 부르샤.
2: 디미로 공매 된다시. 야마치. 교스티다.
0: 푸. 장르민 요다. 장진보사.
1: 봄좀 봐 장.

0: 저 나사 씨 처음 뒤져 열 삼삼어추. 제 처음서 알레 토부시 되기. 야.
1: 대겨베 아.
2: 대. 대부상배 내 정보 통계 전부들 해봬도. 도체서도 대게 불은 거 봐요래. 초아문이 권에 족세강세 미시다게 세서 그러봐. 대게 비나지.
0: 야송해.
2: 挺不习惯的。
3: 看谁他都光看他去同样球呢。我呢，记不起了啊。

0: 가르쳤어.
1: 곱게야 차샤. 네가 대다가 곧 딘주도 와.
0: 네 곱게야 말이 사파리. 배부여리. 장팀 못한고 니즈 배부가는 예다 집으리.
1: 딩 안 해봐 요 말다. 자라 야우든데 수토뉴 요래. 캐나 저나 자라 망고지 니 토뉴 미도. 말라 율레브레베.
2: 제스 조장도. 밥 젠세 차스. 다지마 가르치지 유.

0: 아자, 네 장보시해줘. 마들이 방법편지 제가 용비. 답하 로지메, 로스메 차수. 나는 미요 말이.
1: 你要点子写嘛子, 수고스트, 토러시, 你也是要我写.
0: 아, 지, 당도도 없지, 약자세자리, 니고 바꾸래. 한, 중부, 랑그 보고 실려요래. 방가도 없지, 키스다, 나다시.
1: 어, 다음마지, 붕아브네, 니에스. 슈고다 초지, 니 아자 유라를 한국 도서 깊다, 러자. 니가, 대두, 니가 왜?
0: 뭐? 나다 하니기.
1: 버지, 고동다 녀댄댄조. 작도게 로망고 피슈 담자.
2: 니디 나네 멋이 되시고 아니 배도 멋이 제대고기.
1: 키랑게 오늘 로다니 이베.
2: 이거쇼. 미리 영약 미 서비스도. 한친다 진보기 군원 하다기 가서 엄지. 돈도 풍수가를 라고 자송. 미 타바던 거 집에.
1: 쟤는 화 좋으세.
2: 근데 요네 다가 로스리.
1: 光个手背够了，没得素材听我忙活哪送啊？韩青，韩青，韩青姐，
3: 呀，你们做个呀，过去看去个，多加多个，我都想不起个，别人可真是倒霉，我躺在美国考虑个打下来，哪会是好个？
1: 아자게 조자도 돌로 메자던기
3: 메자다야디 조다 식사야 그 텁시 약초들이
1: 니네 하후유 메미치드 심어 예배 미소여제 이네 메자단 거야 아유 저거 나 쏘스 챔 다 가져 봐 조디 아자라게 조보 통주는기 니에 쳐봐 챤아 자라게 뭐도스 제제 로다니 임자
3: 마리 미도 로부터 보게 될레브리 수이네 아딩그르베
1: 이네 왜
3: 니에 챤으랑 周家多了，干多心都看不起个多啊！
1: 俺也穿新的羊皮，儿子密码记不上咋？下先吃过去，没事呢。没得卡的农药的，今朝几个米面呢？爹用过这边，没得来餐吃了费皮呢，差不多个啊。年前呢，上个班那个农男是？
3: 喂，快去看住个。
1: 没通过司机单送，通过回来参加装备呗。
3: 年前过。

0: 저 장도 가르쳐서 그치? 좋아 넣어두게 아
1: 괜찮았어
2: 디 귤라 말해 귤라 니가 제일도 말해봐 맹갈 줘 저저
1: 아지 디디지를 맹갈 줘 말해
3: 개시 귤라를 이공피나 미시그지다 한치 교수 가봐시기다
2: 용아
1: 아지 손쇼다 손쇼다 가봐 요 말해 나이가시다 비밀이다 됐어다 나 산주 조유
0: 야 让藤君上去哪儿读过？我的人。
2: 他的。
1: 那别那当都没读。
0: 年前呢，叫马混白大人读起，让给兰卡苏上去得去的。
2: 行吧。交起交起，走走走，交起的，走走。
0: 可怜的。
2: 交怎么起来？苦多那时候的。
0: 可怜的，是不是去了？
3: 我知，汉青没肉顶着，可对吃些啊。
0: 阿家郎，别鬼打腿不杀。从二十年都没醒来，用我娘不顶着嘛是不？那个走走的。所有同居怎么是呗？前阵出瓦时的呀，你个还过不过的？
3: 第年出瓦嘛是，俺呢呀，你去过嘛是不？先当淘宝让点青年官，唐山连的长安去，一年淘是呢真正同居人。

0: 키니게 미디 레그세로 친인비 디제 게임쇼에 라마스베
1: 미디 레그지라나 랑가랑 세토그로 봐
0: 디지엘 날 체제 디그르베 그저 전에 미드 키라니다 바바지기 빙갸르다 찰라 랑우네 부구이 나와 라지샤 니에 첸구이스체오 나로 루부디 레베 조작도 신예디 제팀토네 시에나 란다 랑그 부구이 규노네 고시께브로 첸 승부요시
2: 아잖아 조작도 그 표유로 로니 준비 마체 파문이가 존자 만족께브주가 용시 만족 힘시 첸부르부 로기 쳇나
0: 용아 니에 로기 첸부 팅지 쳇죠 계속 기나니게 미디에 레그 채모토 위는 대대야 요마다 그 뒤뒤 기니게 나 뒤도 잡도 몰라봐
2: 동수 코카나 주토르베
1: 카바주가 차차니 펑스코 러구르다 이내 다리 펑스코 구지 생각나 모주장 최고 사지 대입자 주인다

0: 구체 본관나 설마토사 먹기 싶으시도야.
1: 진짜 거봐. 예전주구이디 당내수이.
0: 예라를 배삼해봐 셰죠. 다리라 구체 본관나 쓰야디. 예우 회체비.
1: 예 장상 삼자유 배마세. 자든 경규 제사를 왜?
0: 계세니 셰다 노메나. 장게 게게 군세게 멍시토라 자퇴디 균큐 체브르바 나스 균큐 체악 자퇴니 벤조 피게당제 멍소소와 기부게 추야 체도지 균제 체도베 돕쇼유 셀레디제 나라스 로쇼미 고 소토 체오지 장내진 로치 규 요마르다
1: 저조 토제나 니바도 능이라 교구등게이
2: 작토 잠 동안 맞이되게 근데 체업지
1: 집으로 질 차샤나 총두네 파야님도 자동구들 진짜 용세그러 봐
2: 인다 자샤 차수는 고사비 수초시 야 너대不起
1: 汉青兄弟在下年阿姨光为兄弟你也在小鱼落地不起俺们小弟弟的兄弟们拉个把都看出没三千百米看谁看出是谁你让个哪谁光为给让了哪你不看皮呢偷着不起来用个谁我呢哦你把那些牛们你那个把头牛鱼
2: 你阿家大中辈搞不用过了呗？让给钱了，我扎下个水当不扎多。你也让了谢我，扎下擦损的汉青给让说真难了，两个菜还吃些。
1: 我呢？哦，我呢？今晚呢？我让去金山街去买些。是金山街的，金山街的，金山街的。

암라 시중에 키랑포 트링기급기 포산이기 돌로코유다 소브리 메고소니르다 암라 송다 키랑게 나즈네가 미자 야우틴제지 요리 소유나 나즈네 레제 니가 라바 체험하리 레송마차제 나스네 계급기 폴리야 차요리 나스네 계급기 폴리야 용고르바

0: 그랬어요. 배드 대니에 대네 더 대비세.
1: 가리메 하고 마소. 대대다가 고베 니초 얘기.
0: 장이나
2: 제시야. 우좀 먹겠다. 미처음에 대다 도베 예비 요마시. 지금 저거 마저 봐. 도메 여시다.

0: 아자 게 시야 그 미트 주민 장게 하고 위배
1: 하고 매
0: 쟤는 뭐야 그래도
1: 네 아자 나도 하고 싶은 거 위해 뭐라 했냐 면 쟤한테 차야 열이 쌈싸 뭐 주 아자 목이
0: 아자 게 막 없지 염도 목이 대비나 키니게 범인 염무 진행배
1: 아자 닝시 아시도 여러 미대 따가 줘야 너 좋아시라 채수 이내 담아대
0: 지마대인데 고급 되겠지 고
1: 고급 등가 쓰랍쇼
0: 아 제다 지샤

0: 암라 아니라 다시엘라 고뒤 덩그려 나 또제 구유 거기
1: 아잖아 준보 현아 니 녀르취 녀저 장도 세아 친구
0: 조마시 녀체는 자도 게 수수 뒤 메베고 하 고유 기지
1: 다리 줘로 폭도 침부 중요지 이네 탑시 메바 디스주 되면 마도 펑스가게 중도 카르키지 코넬로 비케마시
0: 모두네 계시야 요마시 계시 나이는 대미 통주 세제 대블레 퍼유 로친바 이내 조작도 직뒤다 미디 신부 이내 신부 잡고 민도 댄댄 로중 마시 신부 이다 가라니 사도 녀랑 로고 아

0: 쑥 맛으로 나의 지하우도 아시기
1: 하물라 콘수용아 오늘 로고 책미도 르규리아다 민규야래 로고 책마초 계속 창고 세비나 나 근데지래 템도 매베 내가 라버지다 민토 매베 집으로 지리 나 콘주 뒤는 도저 개비야기 톱다 카리오래

0: 야 미김비 너공 디부 미부다 너공 가봐 너 주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칭이도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캅야미 고비타 나공라 폭도 미베 터니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 니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 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비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자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가룹총탕베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2: 푼종 로기파주 총다 로듄코르게 딤제탕 로기파주 라스룸딩잠기 총캉 짐바르고이 체베 제고 진드듄베 체듄닌 섭게앙 베주인라 제고진 총캉도 펩지 뷰레기 착다 뷰규탕
3: 切顿人的在国套罗吉帕主政策把查检协把诺不森主了从康都骗内在国的修改人罗吉帕主地主他们他太地兄起别他们了人工马血国家当国主国国来这么个他同家些在局把他们了通知林别书记牛场国人一个国主国国人的将我牛主不能切罗吉帕主比例的多别级不具营切国推举进的顿别切顿人的进的顿别切所记帕人三内他是创业林国努不了
1: 总结不如刚给诺不归卡住他是龙井长给罗杰帕住从刚这都卡巴了列国给国际处处进出处处进相比增益昂大些呢罗杰帕住邱印从刚都配巴了各诉求第二天给一样你们操作起我共和龙党员长修修罗杰帕住你过去快递四图三天那么些给开去了命令所有了你过去你不养钱不点预备 我共同人工可对群养参不与日节吧军电冲过所期对群养参不与另外你过堂龙过七七养国土不啦苏波群起苏切列不行问头白马切我懂养干部

속차기 뱀로니 제대로 당가를 쳐기 초규로 심세더부 인투 속차 순보로 이완 틴자 초금이 미소 신도 노웨 둠차디리기 미 초동기 커 인수 덴고로 판매 겹되지 믹스 녜마타도 람진 사르법 용비유 저도 적균 다웨 제대로 당가를 쳐 뱀로 기토 판도 촌주 체지 콘즈 슈캉 덴베 초도디 뱀르낭 중니 낭자탕 르샤 덴니 세수 딘기유 제대로 당가르 르센키 케준 존베 왕키 콘즈르 중캄디 장자 켄키 민티 토보지 제대로 당가르니 장제기 자치 뉴리 체식타 점니 정주 송금나데 토베 동란이외 뉴리기 민슌투 취베 대다 종교 림분이베 송급 속자 콘소 도유 제대로 당가르키 뱀로 추도 접착베 데르뮤 치뉴 시엔투 송여바마세 접지 데르뮤 워두 샤덴 투부 피규르 총여베 대상의수 대자 대표 봉주탕 충딩왕 괴대 세최규 답디유 제대로 당가르키 고울 지차를 처부 매발 딜레 덕디 징바라 부좀 투부식 예배 테니 미리기 세주급수 동킵 컴바탕 자와 르뷰 처부 접하면 소위 진유 대유 카와 법지 제대로 당가르 처남 작대수 접대체 되냐 귀숑 림은 나라 도시 대비 속자기 뱀주타니 건조의 심세수 교루시베지 자도탕 시쟁제 인비 분도 야외 제대로 당가르 딩니 나라외 토강 유토 종일의 기념탕제 초토체의 인시 군치 니외 콘즈 류라 최바나 쇼송 링웨 장자 켄티 니에 최초수 쇼규루 몸킨 포르요 정루 우르 당시 제투 사도도 콘즈인 딩고르 야신비 팀나 살라세

가자. 여슝키 유슝 더비 냠가위 담렌 전종팀의 통주 메루 대다 근카웨이 겁니 기참 체티 상류치가 알레 망웨 뉴부비니 속차남라 세리 대외 망와 코든 지규로 저지 제바탕 총 롱부 울투 당시 캬베 담비 세시 체모루 깡기순이 추직 통주 옆탕 강리 송종규 난키 텐덴 속자기 제시 임바타 대통화 잠기 제미시 강키 고치라 남아 용마타 부통라 총부여 티신 암조 동의 랑유라 본도 목싱이 와시유 강라타 류메 티신 개바타 암조 낭로 칸에 제모 참아 까르프 임바타 타동 개슌토 뿌리 참으시 여바테니 남의 파도 생여바타 남의 띵 뿐촘 나본자 여부시 대숙라시부 중범바타 봉불리 중 빠져 되어바여

디칼 제 루주 체외 심세 최투기 아타슈나니 지규 리시 인라 소자 중춘 디리니 제 체가외 카세시기 대외엔 로바처로 따두 지구 디리기 고나 괴베 뇽다 수디요 디아디 제란 로바처 거구 첨부 제지 제리 캐주딘의 좀비 로바 최장 코 펜바 첸시라 지기요 심탄 심바 튠비 추탄 야메즈와 셰바디니 남균 추지 숙지기 로가라 뛰어버시 임무 원장 테니 안전 지 지동토 배추 제장 미상바 예네 통미시 제이 가마제지 책 항보는 유어 동미시라 남이 안 냠도 적바니 건제 소뒤기 금시당 자와 계시 믹스에 기내주 말아치 사자식을 땡차 초와께와리 지르탄 내부 재미시 계주 믹스엔 땡바식니 젤라 예제 뉴바 첨부 땡베 동리식 여바티 워무센키 동리 충충 태당 맨자와 타나 국다 중자미야 응을시 타동 차조카지기 제이 동리니 제딘라 순나께와 다르토 나웨 가나 침부 대시주 제이 동리 대단한 건 봤니 건제 소도 크루타 제와 탐섭유 제니 서버 토제 미니 돈네 나도 파티 사도 크도 손에 지기 예배 카세 하장 근부유 피규르 튜유 징부 체바규 제인거 축자 존도 응세 퇴부 총유티 제왕 나르웨 징워타 게르타 저도 나르웨 차와 마게 나르웨 갸치와타 샤네 돕진 추바체 대다 상마 나르웨 리 뱅고니 속찬진 지토이

마시 제대행어도 중차민용바시기요 나양 고추협의협의 와뮤직이 소자유도 좋더니 대인구류톱촌이 샤사교를 참쉬디 인바마세 我当前不如下内忙不约呗，说结束切入东头。

Chanyum Sabah Toze Mi, Shedong Ha Simbe, Sejun Lo Xu, Shawa Chugar Xinjin Rinbe, Rengchun Songyong Kuni, Pugu Nian Ki, Sune Ku Te Shigri. Zhongkoro, Nyeri Du Yuebale. Pugu Nian Ni, Zhongkoro Mixe Tu Yuebe, Sokcha Rishigi. Teyang Sejun Xinjin Ganzi Puri Rangyong Kutu. Nian Gochang, Nijizam Chudu Chiki Yuejin. 대다 八个七星扛住图各自前部讲究起地面出窝了他个地差的月经念了出马了把宁卡些松行他你刚我给扛索塞你公业西就堂旅出科森马街刚没赢公业人学的年轻宁卡些出门东玩独立点的对图天哪控制了杀丢索家南起公业水书切学的索家讲实际 태양 초시 삼계 신도 젠키 자간부 켜나야 자간부 디타니 딱다 년키 군슝링메 세리 조티이

토가 유토 년체 르부지무티 쿠르거루 대자신도 교부 예배 자치 과백왕주 예내 통주미 년가 체제 권수 남신 전주의 Songjong Kyuto, Mirita Nieni, Jogdishi Dingang Tsoshi, Tumoto Rengjung Kamji, Chashishik Du Kyuruyu. Teyang Turab Nishube, Lurab Chukju Dunjube Nangla, Miriki Chokyu Beze Tietakbe Genki, Nien Diri, Gopsi Ring, Ganzi Kyuto, Zadong Nien Kyarawari. Wenjang Songjong Kyuto, Sanne Tege Chumitsu, Kyarawa Chudi Wala, 年纪局部内的母体被突破穷于。年纪世界热速的可因素地区撒掉丁格的期间工作。每日他仍旧看你西顿娘内切别登于日母系绝把大头囊。

정근이 키리기 속자 임바타 대키리 속자 숨주 서주 최연에 소본 치슈기 지기 정기식 인두 정거 임바니 비 송종 속자기 최수 주유 안수 균도 랭웨 정근이 지르단투 정기 겨울라 코아타 정기 동중 링웨 카 나츠 모르도 퇴시 암조 종의 랑유 바체 텐주 지노시 암조 상라 치원 노웨 카 시가 좁지 유주 첨부 예배 세팅 펑림기 제모르네베 속자식식

0: 노래는 나와 죽지 봐. 정균 당부티 소명법 등급. 디게 최제 레고로 와도 찬주기야. 뇌티지미 시베미롱을 리체나 무튜니 영우 종근 뉴주제바 진비슈주이.
1: 내초비뒤지 저블린 양즈네 피베 문딘 카토 양차베 타세 뷰리 기자
2: 야미 김베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가바 너추 양스된 바 고나 고유코 로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 와서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주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나 캅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3: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셴슈 유베 셴슈 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투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로고총길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매제총캉
4: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퀴즈고나타 쇼로 가르고 치토기자와 지모소 자신망불레 두링체바식인비에 디탄키 자취기바탕 첩지 키기우자 다경체비에 토글로디 우베즈지신키 자취추구티니 지신키직 망부니에 두링체비에 지망아부미에라 추신나가 망신 자취추구지 추신용라 지비에 토난두 롱니슈 지신키 자취춘당식인비에 꾸니라 디탄키 자취추구비에 디낭냠닌토 탄드카발겸네 낭유낭치 금중니뉴치 지비규인라 자취추구비에 요제차장치경비규인 파세 우베즈 지신키에 자취 디네키 탄다 자통통라 자취 추바 고르십주 시구타 고수 구탕 자징와 자취 추바 고르든주 등구탕 고수 고레 메구진 닌다 총가랑 원래 피겐키 권주주 림바 메바 쓰리기 우저주와탕 당경치규인 꾸니라 디탄키 자취 개바탕 우저다경난구치 우베즈 지신키에 자취 개바탕 저송 디네칸라 피탕 로지카바 레고게

0: Biju yin la, zegui rin cungang du pepzi, bülei ki chakda biju tang. Cie dun yin ki zegui to, lo yi pa zhui zhin ce ba, chak jin xie ba nubu sem zhu la, cungang du pepne, zegui shu gyu yin. Lo yi pa zhui di zhui lam tang, tai di xiong qi bie lam la, rin gong ma xue guar gya dang gu ju gurgu le zhe mi gu. Ta dung gya qi zegui ba nam la, tuk ji lin bui shu qi, ngu chan guar ni ki gu ju gurgu yin ki jang ngui nyu zhum nang ci, lo yi pa zhui bülei ki do bie jik biju yin. 切归退去,今的顿别切顿你呢,今的顿别切缩计把人。三呢,他是创建林国努布朗,总结卢康给努归卡住,他是龙镇长给罗杰帕住创刚。直到卡巴拉,列国给国际,处处即处,处处即。相比增益昂大些呢,罗杰帕住求应创刚的配把了,格苏修。
1: 야민 김비 너궁 디부 메바다 너궁 가봐 너치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스지 진제마도 와서기 야민이 추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네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3: 고모 치미심부디 가리치미래
4: 빨라 ये मा शुरगुयुदा पला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मजी थिबनांदा
3: मादी छिमसिमचे जामजामगेंचे देदे वेसेग मारी
4: वेसे मारा रिबाला पलाकिना सिनांदा दिनालिया पोलेगी शेसे रिबे सिमाचे तंदो जीमा जामजामगें इबमाचे छिमा रालिया युबे छिसिमस्तवा
3: वेसेग मादी
5: 龙你需要的金边连把你不进我没人呢需要了这随便拿的不能要的话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的拆开银子团结的托到米银子金边的明朝为年不需要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马如果地区我原天刚长期为什么地方看破个重点冲水看过大安杰吧为什么地方看
1: 야민 김비 너궁 디부 메바다 너궁 가봐 너치 약수 된바 고나 고유콜 로친이도 로스 직진 제모도 와서기 야민이 추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2: 친비 당기 튼세 친비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민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 너궁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낭
1: 갑야미 고비타 너궁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2: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브슈유베 셰브슈뷰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네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 당부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6: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넘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고키 뉴부양 챔부데유베 나공탕 니콩크드큐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총고소치드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토블라 수불균치 숙체리부시응원토베마치 모동양갈부시응원토 칠루주디 로게파주 니고치쿠 당바낭탕 여튀기양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罗杰帕主尼国七块的司徒萨特南西基开去了明年岁月了尼国基女不养千不点月别阿公堂尼空可对群养参不与日节吧军点冲国所期对群养参不与体外尼国堂龙国切去养国土不了

0: Smalling a gungam sana, zunga gushi, gizet or lezena, shishim bahajangi gabcho, tiran zu lezena imina, has a chong, gil, luka tobe gin, dinchila, then jishi yala gungam sa. Majiri, dang, yacha imin the kanagi, china gyogi, dinchu gishim, dam gizam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chu
1: 다 대디 능거 담자 망자 드리니 동은 식장에 공기 된다데 제단다 양양 아주 셀님 좀 했으면 팀 팀능로 멤버체 바로 니 동 저주 로기 에 좀기 수 능로기 대제니다 아니 다시 비쇼가나리 대직 먼저 좀 들어봐
0: 지리 지리 다 그냥 또 숨어 주는 데 좀 상매 켄세 다리 다 되게 안 안 속이 어 배정동 청년 체리군 100개 생각이 천소 딩인군에 차샤면 이게 라이 친한 게 잠시 도 저 양주 같이 스모 망부지 얘기 없이 넣는 거야 자 대리 그거 비단 뒤에 이게 라이 그냥 양은 저 야 잠시 도 저 개로기 갑정도 좀 어쩌지 나는 거 왜
1: 나세 너 타나다 잠자 당부디디 가서래 그룹 넘버 2 됐어요.
0: 아, 네, 됐어요.
1: 네, 뒤에 동자들로 이게 뒤. 점지수 뭐로 이게 잠자들이.
0: 아, 네.
1: 당한테 중요하게 되잖아요, 셋은. 그룹 담이 안 돼.
0: 그룹 담이.
1: 어. 딱 그룹 담이 안 돼. 중요 셋은 신 그. 그룹도 저도 봐.
0: 이제
1: 나는 그룹 넘버 2 됐어요. 뭐시 게임스 그냥 데려 와 가서 그래. 저서 세미나 종교 되는 뷰 줄 봐.
0: 네,
1: 있는데 되는 걸로 게임은 넘는 걸로. 토하라. 뭐가 질래 게임다. 마나 수사 순진 게임 무슨 내면 또 와.
0: 다들
1: 농로네 또 세세 안기도 되네마. 슉슉이 닝던 저도 가다스네. 땅한테 제대로 가는 분들이 이제 가서래. 뭐가 제일 했다 파도 카트도 제고 그 멤버 채. 땅한테 여기 보통 이제 아니 내가 주비야 캐치 슈 레스 해 가지고 된다. 다 저도 이제 잠정도 가서네. 한테 제도 장딩 제도도
0: 자
1: 단념 기지도 저 와세다 안디 가서 현주 미다 미파라 다 갈라고 그래 소소하게 준당된 이제 다 가서 소소 톱당 전에 채우도 못 딱 뭔가 전에 체제 톱당 전에 체하게 남도 이제 말이 생각하고 님도 된대지
0: 네 세기라게 무슨 뭐 준당 되서 맞다 튀긴 소에 나로리아 차샤비는데 단나서 셈은 담게 리기 잠시도 좀 망체지 다 지속은 능지 망부지 가는데 수에 규제가 남에 토네 같이 뭐 하는 게 리아진 표시지 봐
1: 딱
0: 라이크라게 숨 타라지 다 뭐고 내 체격이 디임비면 급체지 린이야 지금 그 중재 양톱도 하버리디래 이내래 다 기억하고 되지 마. 다 제시함 되지 않나 증량도 삼시대야 지정시 난다.
2: 가장 대비 스몰 히게 군감사 나이나 걸주 담리 첨니 가바인 나 가바인 저시 너무
3: 싸네 좋아. 어 가보다 가보스 가는 거니 딩자가를 견기를 쉬어 거르베.
2: 오늘 그대 쉬어 그래.
3: 민 마시오.
2: 아니 我 들어. 너무 내게 군감사. 아니 너 별정 하후 셈 담 속에 거주 담리기 참대 봐. 김미인.
3: 나 제제 비서인.
2: 세제. 로사. 저시들레. 저시 다이 로라. 세제 롱더 더블 교교 용어쇼.
3: 저시 다이 로라. 세제 루리 장시 더블 능시 용어쇼.
2: 저시 다이 로라. 담

0: 님 감히 도야 요 말이. 슬로메야 둠르디 랑 나리 삼주고에.
1: 밥랑 같이 가용 봐.
0: 아마 요비나 랑게 진쇼 가가심에 수수이베.
1: 뭐랑게 삼시에 중에
0: 미 나고 자라 레과 유르베. 아. 내가 왔었나? 니엘 미야고 제 친구지. 내가 시고 주제. 미 럽줄린 주 수요비나 초 하도 와.
1: 주도 저거 마시. 네 공세 된다 시.
0: 공세 된다 나 주도매. 나 된다 주도 세탁 주의. 동화라 게 消息를 사지. 출로 여부지. 消息 녀석 시야가 가수에 내마소.
1: 단어 뭐라 게 계속 생명 누가.
0: 딘빈소. 딘빈소 삼시 동사지. 얘라 시야이다. 지마 딘데 시쇼미요. 징쇼게 다리 뭐라 게 탑시든 게 있어.
1: 갈수 요래.
0: 지마 내 딘데 마시사. 당하라 세가 요모주와

0: 아마 아무라 로톱디 테리 오늘에서는 네 아무라를 파요 주리 이내 탄더 아무라가 맞추요 주고 계스
1: 아무난 다음에 让你的心查不通的，俺们怎么能搞不懂？

0: 지갑장라
1: 송샤카지게 총소린제 문동도 지게무소
0: 어지 대샤마담제 가시가
1: 먼저 대비 이내 코라조레 보내저 의미도스 큰지 의미도
0: 쟤는 그저 쇼레 타당아 우유라토히 카즈구도히 텁시스다는 용을 왜
1: 콘저 베트게 레송제 총소 좀 뭐 말아위너 캐나중우 그레스테 오레스기
0: 공도체는
1: 고유름내
0: 你好，Chris。지갑장라，도와주고 아, 개능 말이 개능 말이 강에 유니 개능 말이 문에 이 예삼시 토기 지겨 류라비게 예 야비 나 단도 콩게 송가나네 마요비 디샤 콩레 강에 두 아, 개능 말이 개능 말이 아래 탑시 단쳐 용아 용아 시고 기나 셀라 등기니 셀이 달

0: 阿家，阿家让干爹的车中啊，我你个骨头穷啊，黄河上个马子骑的青驴子，阿家让个重庆那个庄安做孽子啊。
1: 아자, 단다 가리 내 마시에다. 먼저 너무 되게 얘기해서 제일 좋아져 봐. 아자, 아마 매우 재네. 단다 가리 열어 봐.

0: 내가 요배
1: 라지고 유샤는 용마셔 봐
0: 용아 삼톤 지샤 삼톤 내가 후다치치 가상 렌주디게 가섭치라
1: 삼로도 토마소 이네 내가 마치는 용마셔 봐 우지라 강아나로
0: 설로메 둠라 랑 규르 무치 요마시라 녀진레 야고제 따도치로 나서 유고 남장 레디 치기
1: 진쇼 멍 튼다디
0: 된지 마시 어디 추구 유비
1: 아지 아 남사이다 남사이
0: 허샤
1: 아
0: 독지 법제 등기 전에 검사 체포 투지
1: 상계는 유유바 나 총수 주린 손자 미상매대대 요지 강에 가서 전에 밤을 좀 밖에 세 줘리

0: 这个地是给了开药嘛的让不落亲戚的嘛的韩立方的白居士当的爹那个就不是做呢人中的面子的且长家里跟亲民都拉这哪不也不是切意所以这蒙牛的爹姐韩立方白居当的这个人都是干不就长期瀑布当所以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当俺的出血当呢所以也不是灵给
1: 这也不是灵给这也不是差啥东西也做苦啥了你让了白居当爹的韩立方给吞在沙布的日子记录了呀你们我了呀慢慢细细的南部了呀南部半部也不是要的韩立方的我那也要多韩立方更重点给阿们那个班的文字也不是那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方从康公司康冷肃
2: 米州三百五韩立方从康林国下南区杰克布洛车卡车韩立方从康亚明金边能空地不灭不汤能空卡吧那去杨氏顿吧国那国有口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亚明你去吞些要不青皮糖都撇汤青皮糖给吞些青皮路你杰克皮青蛙拉给鱼边亚明那次就是洗
1: 即兴给凝聚立住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的温度给沙瓦给多不啦民族给巨人狼卡比亚美国的汤那我们来普通米别汤的小军抗亚美吧亚内桑托运动亚美尼日汤铁外人心给亚美尼了偏不远巨人用了些不些鱼别些不些鼻切了给连鱼卡巴昂扎来我给古迹出松古古古出松三年 他是杨晨朗富康面康去年对不三百卡住青碧堂那年地堂地内是个是龙门菜地块卡住青碧堂那年面积从康老我从今年同去管不冷老个陆琼堂不要卡住青碧堂那年面积从康
3: 哎呀, 陈姐, 林国当今韩国的年落出这款多啊别信的他的韩国的 나랑도 싸불도한테 얘 티를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도 직신다. 대 별을 지내면도 돼. 얘 신다. 대 이네야 수업도 직신다. 뭐지? 난 저의 흥거지. 진짜.
4: 링고 당장에 흥거지 권제 칠을 침부인은 땜부제 능면에 심제 제체 고민도 닝제 다녀 강부대 메시지 아님도 깔려 겹사 다리인은예 링고 닥젠 그 헌고지 권제 잠보야고 지기인다

0: 혹시 림비 수치 무창 거리 이게 급주 거고 인기 장원 요좀 낭지 로지 파주 뷰레기 도배지 비교인 최고의 투주 진짜 듄배 최 듄이네 진짜 듄배 최 소지 바르인 산에 다섯 종기 링고르 놉람 종기 루강기 놉고 갑주 다섯 룸딩 잠기 로지 파주 총강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고지 주주 직주 주주 직 샴기 전이 안다 시네 로지 파주 큐인 총강도 배바라 거수슈
1: 콩키 콩부친주 티니 동메 가신 인라 슈누 순슈 갸인 콩메 콩부탕부티 샵주 콩더블레 랑체 원당 르드트 콘제 콩부신신 지도기 가설라 청예 충교로 수와시 타디숑 치베 람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탕 사베 체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기 캐주탕 뒤네 추구 체휴 조당야 부메발 요상 치도 타디숑 치베 람티니 양신 시워탕 람티 딤쇼치웨 콤보티 뒤디신기베 촌나 시용이 추구소 콤보부디탕 청야게베거 강바 초용이 디교치토 티주 람조 임베 람조 기타게 기베 심체미 타디숑키 나모키 치부용 추치 치베 튀친라 치부초 튀친 쪼부용어탕 디탕앙 차롱용웨 민드쇼 함 차지로 고 야탕 굽주 고고 인라 고 야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교인
0: 로지 파주 지고 함니 지고 탕 양규 강탕 라밍의 주거 체험 시인 섬디 투라 지고 그 뉴버 대유베 상외 템버 진네 제달 고 투라 베싱 딤시 체외 콤보 윤진 뻬야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철주탕 티듀 고 투베 뉴버 대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이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이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편종 로제 파주
2: 랑코 동와 탕 칼라사와 니녀웨 급 빠빠르 서주 랑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페타 유방 빠빠 장세 강키 리브 메버 냠린 탕 쯔다 낭초 렁슈 튀바 탕 강라 서주 랑바 빠베 녀세 탕 륜중 빠빠 뷰네 세가 케바 소기 빠베 녀튜 유세 유방 빠빠 장세 강도 페네 리밍아 냠린 탕 쯔다 낭초 유방 빠빠 장세 강키 칠레 미네 주빈오 빵네 주더 탕 빠빠 장세 지가 유베 고니 피바르 거수슈 탄다 카바르 겸네 응용아 제시 유방 바과 장세 강기 칠레미네 키기 바과르 다경 지베 시경 롱주 제초라 리밍앙 냠린탕 쯔다 낭초 바베 년세탕 륜중 바과 뷰네 세가 케바 소기 바베 네튜 유세 유방

0: 쇼 카샤 제면 그냥 주야 요 말이
1: 지금 살아 지금 살아 내가 뮤직 카샤 쇼럼 사치
0: 지금 살아 그냥 손도 서 요다
1: 내가 뮤직 카샤 쇼럼 사주 얘기
0: 지금 살아 내가 도 무슨
1: 나 양료 정수 내가 시도 엽기
2: 용아 킨저링의 스교 정말 치는 요 봐
1: 지금 살아 길에게 정수 양료 좀 껴자 남자 뒤에 혹시 할 요시 길한게 안주 정수 윤주 야고 제 위에 쓰이 송아
2: 新来团在马会一百马车，明天那么个就讲是。江书记，你还是俺乐不赢吧？马教车的，俺就我给他去嘛是。马刚连坐从少新区车他去是，顶俺还不算嘛是呗？
1: 啊哈，顶俺新个月，你也去哪里学的？去哪个听歌吧？俺就冲出走路嘛，哪个马会去还要是？马车他路这不是。

0: 라 무슨 면조?
1: 티웨이 기마시. 허샤. 창구시오. 터지 지창게 독십척봐. 세세 깊뒤. 강문에이 승부시라 티주. 티린 지창게 안주 공시 체시다. 남자 폐게 단다. 야고시라 셰수. 돈도 수수 섬주다. 따다에 셰뒤. 문에이 표숨 잡으시라도.
2: 보. 티리랑게 강문에 항상 고수요. 디다 좋아요 마시.
1: 체니 좀제 가리이나. 야면나 콘주. 안주 철룸에 돔지디 시키 쳔부시 라미도 삼제. 맞아 진도 매매죠.
2: 딜레체 가르고래. 근데 지금 쳔부스래.
1: 야면나 콘주 안주 총주. 짐주 답디베 매브체. 폐게 둘러미도 삼매죠.
2: 지 안주 총조 용도 주날도 용지. 감스네 체나 타진 쳔부지. 이는 애데나 디 유인소이 니마시.
1: 아지 티시에 주 티금 하시. 총부 가시게 짐주 답디베 쉽지 고유스리. 디 조르즈그리.
2: 지수, 나란수대 최바 잠을 청마시, 장수지 린쇼승 대충지.
1: 아, 对다, 차구여 쉽지 제도와.
3: 조진아, 지금 당라. 펑정다 시민리 저도.
1: 문에.
3: 응.
1: 왜, 나 디안 담사르다. 저, 두가 저.
4: 아마 로용비 아마
1: 로용비
4: 아마 로용비
5: 오빠 로레다
6: 로레스
7: 로레즈 보고 저 로레즈
4: 아 로용비 아마
7: 신이
6: 펑자
7: 로용비
4: 我罗里木多阿妈，大木木的。

0: 야. 두서 겹차스. 다랑 거 마침이 있네. 근거 더더 매다.
1: 튀남이야. 근거 더더 맵소 두고 말이. 다들 님이게 도야 매자. 이 니 수여줘 두래. 아.
0: 水清 미스니디 로키 체스 체워다 미데 유베시고 참차 차주리
1: 야주아
0: 야주세야 가려제 水清 상가신 거 유베 Rang tingmu tanggu, nye saka na khala saka yungdi. Rang lu to ge gyuzhe ge nyamdi, nye yiwaan beti gus. Rang ge mi le, shib kaku chi ge chona chegi. Yine rang gibu mebu, nye shingi. Rang sim pusu togu du. Rang pusu togu yu za, nye rang le tato che tu ni simgi. 让个车里有你的，你心定的，让了真叫些垃圾个月。心难个姐姐，让了些女个妹。一年让面君跑不下苦的，我心这人让大到起你对去。可是让对不远了，你让大到起住的。 영두게
1: 장군의 뱀이 쌍부지르시야 허메리 운의 제너 기치까지 니에랄 시에 화삼추
0: 아 라시다 니에 년대유

0: 같이 중요하게 좀들 연료제 같이 가 뜨다 총수 날긴 거 같이 좀도 코스 좀 말해
1: 허샤 농디 제제 같이 가 부구서 디제제 가리메 깨지 치다 중요하게 좀들 연료제 삼초 가리유
2: 아자 진쇼 녀사 봐 축제 대비 중요한 순수 리 삼초 총조 총구 마티 제모 투자 미상 뭐지 시다지기 제사 축제 대비 중요한 비나 너쇼리에서 봐
3: 어거장 다거다 조주도 여부 인지 소울에 강에 그저게 체면에 디지게 너쇼 비비자 오래
4: 다리 멍초 겁러 직세로 와게 람잠러 구샤 담는 싫다 마세 단도 송구만 제치하고 고야 개면도 너쇼 로도 비비자 오래
3: 아 그래
2: 로다 고래
0: 어저 드리 겸너 로다 비비 쓰기 왜
4: 야
0: 뭐야
4: 사사사
0: 내가 살 줘 요 내가 살 줘
5: 가
0: 소울에
4: 어
1: 랑께지 야호제 시에는 가시도 아 롱마데는 영어도게
0: 총전하라 수놈 알지만 내시 다가 생겹제 나는 과르지는 이
1: 따라 권낭 마시 디린 장수주 수용구지 도시 처배 된다시다
2: 아 지금 장라
0: 아지
1: 아지
0: 장고 시에베 거기
1: 당시 일럽제 마시제 나도 수가 용구르 봐
3: 영어 저에 오 제목 도자 지나도 수가 용은 컨테스
1: 아지 근데 마시다 야 되다 추도 갈래 카스
6: 你东西做呗，东西全呗，这不简单用，不要用别。
0: 阿雷，
1: 阿雷，哦。

0: 아자 클라스다
1: 진화 더도 수계가 용배 나도 미도
0: 아자 총고 마치 치아 딩에 거치 남자 마치 아 수위 개치그리
1: 남자 십지 능기 남자 님보도는 근데 정말 승부도와 치료로 님은인도 치초지 이 내감자 십지 능기
0: 쟤는 탑시신다 요마르베
1: 허상은이게 탑시시라 담비이 멍외 도아즈라시데 내튼체디 탁추통미도 장구시에는 나의 기회미도 이내 창매지와 추수다 승비
0: 아자 팅문이는 아자랑 자샤 야구충장 이민시라 끼기유 이내 탄다 삼등주 자샤 가수가 야채 유네 눈슈 티외 채 유아지 딜레오네 초와더디디 기비용바
1: 喂
2: 지교장라
1: 지가
2: 공무소 다샤 지게우 마저지야 된다디 뒤돌이 기랑 제바비 도무소
1: 계신마시 랑그 된다 다시 시토송에
2: 다시 도무소 지교장라 단다 기랑 강의시 하여지 야메나 나를 계획이 먹는 또 아직 기랑 바꾸 용고 니를 배주다나
1: 지가 딘제 정마시 딘제 정마시 나 우유 편지 거유 랑궁우 나 제비는 꼭 뒤끝이다 아니 nga sempe kyu yong min do din je ma chi
2: chi ge chang la nga din je cha ya kiran ge jing yi ta da gang ge che du nge ya ma cha ba yu shan hua yong je kiran tu zi na ma chi nge lam sa pa gu yong kiran xie a da yin
1: wei wei zhe ge
0: a cha chi ge chao la mi ya ge le wo yi du si le bi yin
1: 你的水清的这个音<音>

0: 지겹려라.
1: 아무나게 진실 타가리 가다지 네 마스 시티지 주베
2: 네 타가리 가다네 뭐랑게 술로그스기
1: 아무나게 네 시야크리네 네 섭지 타지야 카레야
2: 마랑게 아무선자 랑게지 막 소와리 겐리 유비치기유
1: 겐기샤니 마선자 네 세이 막 회배시고 수지게 마스 시티지 주 말이 팀나 띠비 요리 말람 선자
2: 쇼세 하지 지겨려라 지 따라 유다 라 유다지
1: 말람 사도 하지 쇼세 하지
2: 오 아메 셰바 뉴엔다 공수 용야민도 총고 마제 조민도 보
1: 가시바 엄마 탄데 튀러 마스치 딘셴 자원인의 용구마리 나람사 직쇼샤 주의
2: 장치니 용구마리 마드
1: 아 주의 이제
2: 용구마리 장치니 용구마리 마드다 라마드다
1: 엄마 俺他的米给团圆有嘛事？一年俺就创作祖宗节去，吃亏什么？你谁不是他年代有？丁文有钱，你不上米。这里他的年终团圆有嘛事？锦绣的和尚给祝土里，过年给文有些土里。 엄마 계속 문 유튜브에 님한테 샤토빈

0: 도망여도 뭐지? 어? 제 세상은 더 해야 민도 어? 로키 랑랑 봐 가르키기
1: 네 대디제 제 세상 맵스비
0: 로키 대디제 그걸로
1: 이 도스 그이기 정벌락에 싹두 나베 뒤지 해야지 뒤지가 두거지
2: 나 그이디 내 대 지네 탁주 도소
1: 쟤는 아주 지혜고 그이되죠
0: 어어
3: 不多多，早就有人要买的。盆种罗吉帕锥从大罗顶跨入个顶阶塘，罗吉帕锥拉萨龙井站及从江人巴尔过一切别结果，今的顶别菜墩人十几万白酒银了，再过人从江都撇起，比例一恰大白酒塘，菜墩人及再过托罗吉帕锥政策吧。

0: 야 미김비 너군 대부 미다 너군 가봐 너 약속 된 봐 고나 고유코 럽칭이도 로직진 제마도 봐서기 야 메니 추튼시 겨부 칭피당도 피타 칭비당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비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나 갑갸미 고비타 너군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1: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십수 유비 십수 뷔치라 겐린유 카바랑자 레워게 구직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로고총기 니동치 권부람 로고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면제 총캉
2: 아카존 가시가 종세
3: 송다 비우니 다 뜸바다
4: 이진이 마셉샤
5: 중국 귀진규 감네 텅구 벽에 대모 시로나
6: 기랑 쯩이 들이시네 안녕하죠 시바랑장 레오기 구지 주 레오기 지지

0: Smalling Yukung Kamsa, Linga to Namchingu Deli, Tensis and Naba, Tajina Shungi. Wunzi Chabashin, Mongi, Nin Sungunalia, Rang Jungi, Zanakaria, Cheju de Yas Pugredola, Cheju Pubse, Siku, Tan Cheju, Pubsu Muni, Shuine, Chipgredo. Shibjan Muni, Shuna, Togo, Ningjita, No Chu, Nomuta, Uku, Shizi, Nomuta, Longolia, Chabchoni, Jue Parpugumata, such a Kajilina Chabajoni, Chue Parpugu. 티네 응어리 탕 시즈 의유 탕 창샬규 로게 롱외제레 참초 법규 서제 카지리아 참조 법규 라서 총기 탕 로게 의유 탕 시규리아 남팀네 참초 함께나 누차 법규 스니 닝지 탕 너초 응어리 샹외 탕 롱 시즈 롱외 탕 농외 로게 롱외제리나 Chapchon Pokumata, such a cajil chapchon Pokum, Tessa Tang, Loge Ujuta, Sergu, Murigi, Nom Tisi, Champachongi, Jelia, Nam Timne, Chapchomigana, Jocha Pokum. Saya, do my Chechu Pavin, Nemsi Gimbe, Tony, Sending Mu, Palia, Rangjongi, such a monkchua, Sergi, Nusuniga, the Junchua Tang, Lakwa Twin Tina, Name Dor Zonki, Chengu Tang, Son of Zonki.
1: 루규 추장 자 줍신에 니서송 파르 캄보종라 챵심시펌네 림시 쯔멍코규 추장 자 게네 쯔께 파르 사가종라 챵보종펌네 림시 챵초포규 추장 자 게네 쯔뚜 파르 네도 추르 챵심시펌네 림시 쯔멍코규 추장 자 쯔송네 니서조 파르 총게종라 챵심시펌규 추장 자 쯔니네 니서시 파르 콩가르종라 챵심시펌네 림시 쯔멍코규 추장 자 줍신에 니 생어 파르 처입 추르 챵심스 법규 추장 자 줍신에 니 생어 파르 메도 종라 챵총 법규 추장 자 니 썩진에 니 썩고 파르 낭 종라 챵심스 법규 추장 자 주주네 니 썩든 파르 크룹 추르 쯔멍코네 림치 챵심스 법규 추장 자 쪽솜네 니 썩든 파르 만캄 좀라 남티규 추장자 군에 줄고 바르 전다 좀라 쯔멍코네 림시 챵심세 법규 추장자 군에 니서송 바르 승리 추르 남티네 림시 챵총 법규 추장자 게네 줍든 바르 님은 좀라 챵심세 법규 추장자 게네 쯔엉아 바르 소 좀라 남티네 림시 챵심세 법규 추장자 주네 니슈 바르 Garzon the chap simsi pomne rimsi, Jimmon Kuru, Chuzang Jajunin in Sakti Padder. Bushinzola, Chab Chuan Pupu, Chuzang Jajunin Shupadder. Totinzola, Chab Chuan Pupu, Chuzang Jagene, Jupsi Padder. Chungwan Chu the chap simsi pomne rimsi, Nam Tipu, Chuzang Jajunin Subdun Padder. Samler, you go zin Jung Kuyi, Nam Sim Shuyi. 보더라르 챵심스펌네 림시 남티규 추장자 중네 니서든 파르 양조 용초르 챵심스펌네 림시 쯔멍코규 추장자 뒤네 죽든 파르 남초 챵초펌네 림시 챵심스펌규 추장자 구네 죽고 파르 루나너쿠르 챵심스펌규 추장자 죽신네 니생 파르 남자바와 챵심스펌규 추장자 죽신네 니서주 파르 제출현보 챵심스펌네 림시 쯔멍코규 추장자 줍신네 니서송 파르 삼예라 챵심스펌규 추장자 쪽솜네 니생어 파르 양바젠라 챵초펌네 림시 챵심스펌규 추장자 군네 줄고 파르 삼러 티미종타 총대 카지기 남시온드 스로나 Mutune gena chong kira kaji gi nam chong di siro na. Sanyini pion da chukbe cei ju ju, risa purbu, rizho da gara chume, 中出色龙出前选就是土大南街上把下段时天那里小段年提大人们给拉拉七龙族才没腾提起路诺他都将给了七龙党抢下他下了亏都提不忙洗亏下什么灵感那么幸福的许差人

0: 우대샤 미겨 루스
1: 투쟁나네팬토마지
2: 고글라
3: 이즈괴 샘허라 양네 촘스
1: 바리 가시
2: 은인이게 양서부터 대짐이 머신의 야팅지유 이내 공격은 니통사 양네 촘스
4: 고하유다 산지 강고바지야 가리바
2: 네
1: 고별라 다들 투섭나네 팬토마지
4: 무디즈 쟤는 미다 신의 풍부가유
1: 조조
2: 됐어
3: 진달라 잼스스
0: 낭다 요마리 나주를 한 개빈다
3: 보모 시요마시
1: 너니 민게메
0: 심도마치 딱해 요마리 랑나 고바유메 너니 시안 용구르베
5: 산체총디
0: 고바리
5: 산체총디
3: 산체총디
0: 낭다 요마리 깔레카자자리 토롤드다 남아조 니치 랑갈니 즈르 쳇브라 모랑 라고 삼류 데직드다 덴데 우비 힘상 범르 레민도
3: 제네크티 조세
0: 야세조

0: 저즈.
1: 타네수 미상미 정주모도주 캐련구유 과주회.
2: 과주.
1: 답변료라.
0: 랑산예수교.
1: 랑산예수교. 캐랑이 군주 야고나스. 완주 쇼미오웨 눈주 쇼브리. 토도 눈주 체마쇼베 체도. 캐랑게 제나 먹봉 티드바 그드윙아 로고시가 용구리. 이게 조금 애자. 레드 딜랑아 베토미도.
0: 전주시장 디스는 좀 망을. 나이 미지 마르베. 라미지가 조리.
1: 마리 답변료라. 마미지게 레가든지 조시르베.
0: 자게 잠시 뒤부터 상내 시도 우르성도게 레벨나 의견 대고 하시게.

0: 마세 전도 보고도 미유는 땡땡 추워시
1: 답변라 딩분가라 송부디 냥가 챔부리 야면가나 시가 되게
0: 슈자
2: 줘
0: 줘
1: 줘
2: 야 이다 기로시다
0: 예 기로 야
2: 인다
1: 줘
2: 어디서 여진다
0: 유바 유바 유바 야
2: 레고다
0: 더블러
2: 권자 예매자 날 미미베 다시 장가주 님마시
0: 러스
2: 장게 미통스도 미화도
0: 니에 세세팅디 도와줘
1: 답변라 직체나 미세게 먹부 용통장 겁인기리
2: 도스터디 미자드 겹인스리 나랑 스텔리에서 라자 마디엽지 두서도스겠다
0: 이다 이다
2: 이다
0: 야 이다 이다
2: 야 이다 이다
0: 이다
2: 이다 이다 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1: 이다 이다 이다
0: 이다 이다 이다 지났습니다.
1: 뒤쏘기 왜 하출이?
2: 도스고다. 갑자기요.
0: 나.
2: 다고 나를 대면자. 나주 추도 돈은 마시.
1: 당연라. 급진 특교 제조리. 나주 유부디 천국 상지거 봐.
2: 용마시. 대다도 무사비 레라부든지 용마시. 머신에 미셀 무제바 차샤니 춘여토베 녀부 여마지라 나라저 춘용화 여메바
0: 으지 담벨라 코나니시
2: 유바 나주바 마이
3: 마르마라
2: 지
3: 아리
0: Liz, Kinaz gyo chue da.
3: Kinaz chue na ngare ap su yi la. Chue da.
2: Yuba, diba xie da. Liz, ha xie da.
3: Mo ho la.
2: Asi, kirangi pa xie da.
3: 我去做你面了，
2: 俺做去年面，一年俺做这这么久的，这次去俺个屋里嘛，下面呢，俺做去看看东面。到底，去俺个把鞋打。老师，大东，嘿嘿嘿，这大爷要气死。哎，没事给你，
1: 打喷了。
2: 做不对了，哪点事啊？钱能忙着去，忙着去，表去那些。我承认拿了米西多，不的马上没不免米的家，南方的云南嘛，我都不们进去许多，光给啥些地名了，日中卡总是个二兄弟，忙接天不的日久啥不有啥，你我老通路边去，还想管不住兄弟。你这刚爱的这一年。 等到我做妈妈了，就通知我的，你忙什么的？
1: 波拉，俺就看上村主阿家比，看上个村男子，俺就去看上村主阿家比的。这难忘的，这可能难忘的。这波拉，听你，俺就看上村主阿妈些，是的，没几盆来村主家不的。
3: 这没几小了，不了，年明了碰到坏事，天朗才能好处理呢。年人民诚意，真正的给不是人的嘴巴，
2: 不成了，
3: 不了，不了，
2: 我们的天朗参谋面中，
3: 是年参谋谁了？
2: 亚天，
3: 不了，
2: 来，呀，
0: 呀，你这，
2: 呀。

0: 인다.
1: 먹지쇼. 기라기 막고 나 스티가 쇼다.
2: 계속미도. 그래서 봐. 쇼다.
1: 아, 쇼다.
2: 나나서 스티가 돼다.
1: 쇼다. 먹지쇼.
2: 보전라. 디제 쇼는 못 쏜다. 나좀 마마나라. 디제 벌써 요마시.
1: 러스.
2: 기라 쇼다.
1: 기장 예서 티강 쇼부디 디니 앞서서 제다라
2: 기랑 송다 노스 디군초게 나나베 순남지 미미롱도 디규라 레와주는 줄라 미자지 통야미자 기라시다 미더 삼마 타체샤 이네 대왕게 기나 주미 자투니 추토야 주면 마세 녀수 옆토자 디녀 순남면 하셰라
3: 빨랑은 간근네이
2: 그지 보천라 부글한고 베디 잡레 차샤
1: 俺最新吧，韩国昆剧也被查没事了。山西大甘肃宁夏泾州大苏呢，又不错，点点草鸡不给俺吃。草鸡不给点子，我是土鸡，明年不就是要别的苦么些？一年忙忙的干不着呢，俺做所累是个米多。我这那个干面的要素，俺做妈妈的。
2: 如果没事给，夹不住通过去。毛蛋，毛蛋，
1: 叫我别么做去，别么做你，莫就小了，不怎么拿落去。
3: 不
1: 走。
2: 勇啊，今天你有病没咋不归？不走，听姐姐的。不走，听姐姐的。
1: 不走，能有些些拿走，我拿出名字去吃不到了。
2: 是，名字去吃不。
4: 爹们不约而来呢？工资马差马给崩的谁？你给我给马干那爹过谁？
5: 啊嘞！格林达。

0: 그렇게 돌이샤. 샘흐라, 디키랑 소나마다. 크규로 파르제 심볼레타네 디기앙의 용체임디. 니에키나 주신가 촌레 다신 게바다 방수 노르게 킹바. 키란다 군드님이 총화 대신 기배 민두쇼기.
1: 나 그걸 심고.
0: 지, 디고르 소우 마리. 소우 마리. 레슬레스, 디레냠종 주사 손자. 잠시에 가면서 숨에. 나
2: 레스. 이다.
0: 이다.
2: 이다. 이다.
0: 이다.
3: 고비, 키랑은 너무 많이 있거네. 야미티제 추미수과 대고리. 키랑 구수 통세중아.
4: 예, 갈래도 저긴 두 열쇠 못 돼.
5: 그귤라 나우이 뒤소. 마군지무지 소수 먹고지니 탐상 마야가 뒤뒤. 뒤귤 립자. 니제 가시지 추동야 말하자. 머미 마구 시샤. 그뒤뒤 마군 토접라니. 恰那个日子的散了组织出去一下具体内数那点有年迷茫了是不是第一季了那点年样缺乏迷茫了是不是具体内数的点年穷有嘛是共产第一季别出米的名了你就出米是我是
3: 고민아, 불레 가지마. 뒤에다가 레저 열이.
4: 저,
3: 레스. 고민아, 我叠着。

0: 어야 세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도 사버도 돼 예 티래 직신다 이네데 이 나로데 직신다 돼 별 세냐면도 돼 대신다 돼 이네야 수업도 돼 직신다
1: 그때 난 저의 한국이 진짜
2: 전수당 내 지금이 집에 지고 전수당낭 계시게 정규영이 내년제 유계조 내 총가도 편민 이미 비주당 내년제 다경 지적배 내년제 유계조 더나낭로 내년제기 내둔기 업직무 미대와다 영무 미당와 예수야구 미티바 소리 집에 차로다 롭종라 슈긴티바 마세 미남기 내게 뉴제 마로 좋아다 연구주 내배 착세네 법에 내가 토로듯이 내년제 유나 전수당나 편당 개용기 무지성다 총가 이배 연수유 사용월수 나고 데르시베 전남툴라 업직무비 전수당기 샘사기 저와줌네 군라 대당치 유주당 미주 나주 상하소비 주터마외 성가도 피네 이민안 배주제나 초라 단도 바이어 바이윤산 净修堂 중매 금주진내조 미장라 세시유배 문란림나 문란부유인 배주 탐지기 니에 성가도 피네 루트당 이민안 년바당 배주난초 산에 하수종기 링고샤람 파고송종기 이담 가방장 내고제 구지 주지응응아 안이추

0: 하지 우마리 우마리
1: 막내라 키라 컨제디 봉구니 깡베 컨제디 녜종야디 봉주 마다라
2: 봉구디 녀댐베이
0: 부셔 장게 봉구니 하르시가 봉구니 바 샤샤니 펜토야 하리오리
2: 키랑게시니 용마시 먹지 말아가 갚음니 장은 상마 슝게 뒤스노스
0: 쟤는 얘 장어디게 먹지 말아 잘 샤바 샤샤니 슝게 뒤바 시그리베 아
2: 버저 키랑 토제나야 하도 남민도 그일 마마 요나 주주도 제일 흥마지 얘 키나조 냐로슈 토제낭 하지
1: 장외해라 다빈리라 키랑이 부서버리와 크균라 샤브 고디나마 접사 키랑 불리에 투이 치미도 그일라
2: 겹을라 겹을라
3: 네
2: 퍼즈 나 내가 통장 내 주고 계스
3: 부셔 주 내 인배
1: 칼은 내 전 나도
2: 텐진이 내 전아 나 저 텐데 양자 투시
0: 아지 부셔 부셔
2: 퍼즈
0: 부셔 내 전화 되기
2: 퍼즈 미디니 지다

0: 마샤. 기랑게 투스나라.
1: 아하시 펑구조니 니르바. 낭다 효마리. 니자라디다.
0: 나 여러. 기라 툴디므나시. 주인다.
1: 교시.
2: 루스
1: 없어시아.
2: 루스.

0: 그래도 세부통지고 아, 세 카초다체 세부통지고 니랑치오 땡이니 공제등부라냐야디 랑람구조 손사이 랑게 이제가 창고쉬시 미디 니 중무겹샤 니 귤룬텁세워쇼 랑아쉬다 모싱그유베
1: 모싱그유 디디웅하다 미디 진수제지 와 야카르종기 강분의 혼진아 주오

0: 보지. 되게 왕사비 맛이.
1: 항상 가도 와.
0: 누드 왕사비.
2: 지금은 쇼. 기랑 간만 가피 봐.
0: 나 연주 맛이. 진가지고 예초 규제와 등규 역시. 가르지라. 왕사비랑게 루소에 등규였다. 나다 직접 접수 오윤게 란다가 용비.
2: 직접 접수 오윤초. 요거 셰시면 왕사비 루소유.
1: 제샤 제샤. 라주고 데 가르가 용바. 요거 루와라 치너 요스 메바 삼로 요거 다니. 미상메 더구 당리 쳐오시. 라주고 미미 롱도데 데리 요너 수더구 식레.
0: 사빈. 라슈다. 주고대 가르치가 용바.
2: 지금은 쇼. 나 뜨고시바 신도. 비게 루초면 주자. 망초연가 세가 육기.
1: 네 카야스 신바 차샤네. 뜨고이 신예 그 텀집 고르바. 자주고 신비이너. 결국 그저 쇼래.
0: 얘도 스터디. 뜨고이 신예 매비이너. 뜨고이 신예 유블레 럭시. 미지르 냠주 망을린 도르다.
1: 다소 치슈.
0: 왕세빈. 나스 로지. 사루루부터 마둘라.
2: 레스.
0: 보다오. 지금 접수 오유. 대미 매무디. 아주 넘겨댄다. 또 대자배로.
1: 자 창다 텐기다. 세부상다 주비. 지람라 다치디. 닝지체의 용구마시. 他去年不想不다 아과도탄도 먹본가 자취체부배조유디 부아쇼웨이커맨베 미디소 와야준 용구마지
0: 먹본에 자취체부배니르베 지겹접세 오유 니에세나 랑우네 구부두 차저기
1: 니에 땅지용기 개배체도 뢰동다 쇠곰치기유
0: 디제 마치다 等多等다지유 민앙아주다 마쇼 니주구동 유먹부 냠두주자 유리마고바 먹부 삼아 가르치려 냠 투용 것이 세상 아주 먹부 직시디 양겨 삼을 땅 마시베
1: 지켜 먹제 삼차 가르유
0: 예전에 직시 임부디 야오도 산시청 유마마니 봉소 당고다 마쇼 니주니 봉소 니바 아주 봉소 시바 나바 고바 숨주 소지 소니제 주 봉소 시부지 권놈 제대 집에 마제 무이도 그거다 대화 참부여 마시베 라가 지는 그 제도
1: 지켜먹지가 세가 유두네 삼루 삼루 다 사두고 나 돈도 가르쳐야 유바 야 라마가 라다 중에 아 쿄! 쿄! 쿄! 쿄! 쿄!
3: 야야야 제슴 쇼 아 제슴 쇼 아

0: 소비 초가 라우링 좀 대달라 되베 있나야 갑티 두기 좀 이렇게 아니지 낭염다 알아 아니 친염 대달라다 배드지 폐지 심부신 되베데 만주 다 하고고 그래 네 통통고 유브레
1: 공기 통변나 개대지 통주불라니 폐기 좀리 루규기 퇴잠 예단래 편주 다루의 튀거기 좀리 나바타 낭데고라 모두 도르티신나 주스 편주 다루의 튀겁라 차천나 중리기 남배 제도 허중타 슈균 망시 대신 변주기 초계 둔체소 유바 대달라 표유랑기 되메링내탄 튠시 벽에랑기 곰시단 튠비 개주 문세 되부된유
2: 시리기 외랑 비니 초 로드비 님구 비니 슈로 변주
0: Pongi turap seyate kadu shigyorsan turap dumbegi ta gudu yandabdar shigyore jir gyewo songzen gambu chon chone jang ane nangbe shirik lang ta di kono ya ta nang turap dumbegi gudu le ya ane ta di shigyore turap dumbegi gudu le ta ngazo pong namshigne pong tar tarwane songde ane turap dumbegi ta du yandab di pala ta ngazo pongi turap sti shigyore 다 보형게 드랍 디른 갈야데 당기 슈번나시 즉 상무 도듀 스니에다 안에 리수 룽수 스니에다 안에 지 대대신 기타 받으식 좀 좀비가 남아 망고 지중화래 제발도 학벌도 주고야 좀 진짜 같이 가려워서나 갑 대두 그 좀비가 남아 나네 협세 치숙지 협세 치숙지 있어 그러면 당한테 드린 가상 계시거나 잡송 거랑 기대 받대 딱 마구르들이 마게 구르를 쓰죠들이 다 고르스나야 쇼 루스나야 쇼 시스나야 쇼 다 간다 고르스 주데 갑제도 빠데 다 시자 다리오레 간다네 다리오스나 고르스 주데 지당아라 주 갑제도 담바 아니 다츠고르 축지 아니 케바르데 가리오스 네다 양득지 인된게 아니 드린 가상게 다 조상 전한 안주 양조게 대표 다디 주사 창마 고랑 고르 힘바부 그 태가르 로그 전에 로그 제마타고 측대다 아니 랑신 낭게 랑게 아니 세게 따라 주네 다 고르신 거 하다 임바레 대인도 다 뒤 고르 대다 될 때네 들은 가장 가랑주 아니 다 고르게 좀리 맞바 냠구르 고르게 좀리라 다 빼데 시 빼데 체벌도 파괴다 착지 신보 하여 버려 제다 본부 돌아게 당한주 본게 돌아게 한다 본게 시력 타외 돌아고 좀리게 나네 네 갑들 시도 명네 고르게 좀릭스 휴가 좀 생각하는 갑대도 다 좀릭게 남자 마음에 나네 치 개발도 파고 하면 나 치 착지 세사다 야마나 치 몽사다 가사다 힘죽시 후바데 가르스나 다 갑디 마구르 대다 차대도 다 구르 대다 대린 가상 알아서 동황게 인닝 야마나 동황 자부네 통대베 인닝은 나 다 구르게 남자 망고 유버레 제불랑 봐야 요아레 룸불랑 봐야 요아레 마공글랑 봐야 요아레 대인도 다 대주 대가라 힘죽시 해야 돼 개체 모직 차대고 요아레 땅에 되네 말투네 현아 고르 대달아 되네 학벌도 시송아랑서 안에 가담베 튀게 안에 가담베 개바지다 학벌도 샤세고 이히도 잘라서 비신베 고르 안티데시도 가주베 제주 메라레 바다 마르발라서 비신베 고르 대다 삼제장도 온도 안에 당당아랑서 분명히 시력 다루에 내갑지 나고르 희망보 추기 마게 주제라 되네 신베 고르게 제주 망고직 다 가르시 우리 디체유 좀 윤진셰바다 디딩래 안에 랑두게 다 제슈 망보죠 룰랑셰네 딜레 노바다브식 슝어 임브레스 디 지휴야인 디도 좀 바다 제 당샤나 강조 부베 드랍림 중국 좀브릭 나네 드메 드랍 그 좀브릭 대다 대네 말아도 본부 시력 타외 드랍 그 좀브릭 디니 나네 안에 본부 가르쇼레 드랍 그 좀브릭 대 중세 남바다 남동 창마 드메 투전 드르베이나 페제시 모신 요아레 드네게 mūtūne ngāktūga nāmbāla nēpate tā jāsi kātāma dēngi imbarēsē dēnēsi rīdū ānē zomrīgi nāliyate tā tērīng kāsā ngārāngzū tōndu yūbē ānē dūngi nāmbā tērī tā ngārāngzū māsāngi dūng sēkyū tā chībē dūng sēkyū tērī ānē dūngi nāmbā jī māngguyāng yūbārē tētāla tēnāyāng jētā nāngtūnda nāmbā kāngi shūne tēnāyāng jir Samjo Rarim Zamfimato, Chiya Mundu, Jumzen Karerisana, Dume Tuke Zombrilla Himjuk Shibala, Dume Tuke Zombriki, Da Jehim Mangoshi Tanda Yamare, Tete Hindu, Da Ponji Shirik Taruku Taru Tuke Zombrilla, Da Zombrik Tanda Arazo, Dung Huang and Nane Jejuki Tanda.

0: karishugure di jebo dang lombo la sokwa nambi shimbe ngakur chata dang ane tangdangye kondu shubhe jik zhungi nani xe na ane jik maasang ka zhungda shibhe zhung se ju dang oda tenze ane jik mangzhu ki damju la sokwa zhung se maadu ane shibchung chawa dang jik gyashewa tenze ki zomri ki jusha yuwa maari di medu ane samchoro yang ragrim zam dang dorju zam xe maadu ane da shuya mendo se
1: 폐기 좀리 잠초라 차초는 조 망초기 나토 좀리타 좀바베 이토 좀리제 릭체와 니 잠라 이와타 디니니 찌글 찌딘타 찌글 찌섭기 최도 내유 대야 망초 좀리기 나바르 차초는 중담타 슈규 망셰 소유라 좀바베 좀리라 차초는 녀아타 독주 되가라 렉셰 점중 소유바리 좀리기 미삼도로 롭스 뉴버튼토바 마세 미리라 낭드 하장 표준 초배 심기 약체 양 코드 제투바 인비 조아 미리기 삼로 문제타 튕게 초와 나루의 공도를 두규테 믹세기 누바 튕타 된신유
2: 시리기 르낭 디니 초 로드 비닝구 디니 슈로 크엔조 시리
0: 다 되네게 다 손바데 가르쳐 삼소스나 다 낭배 시력 다루에 두갑게 안에 좀 이렇게 다 페림스네 아쇼 안에 페림 디나나 중대비 제출 하고 가르가리 유미 다 대다 고르 중세 시나 삼송 당고 낭배 시력 된 알아서 다 돌압 준비 그 고두 되네 안에 제보 송제 안에 그 값소 당아서 낭배 시력 돼 다 다루에 두주 되네래 낭배 시력 돼 표라 다 다네자 안에 낭배 시력 롭소 톱 톱네자 다 나선주 롭소 로와 칠룽아 군주고 롭소 안 되게 학벌도 좀비 쪼거다 롭소 망부 토비 바래 내가 이번 내가 없어 땅 안도 낭배 시르기 롭소 다루에 내가 없어야 따지당 안도 녀가 그 흉스나야 쇼 야만 좀비 흉록 마다로에 공원다 안 좀비 흉록 다루에 지 스타니리 여와시나 사실 참고 용 것도 오세 다 당보대 가서나 제 송진 간보네 제네 하는 거라서 되네 말 가르려고 그랬지 단다 제주 사자편에다 공가진제 고충 안에 고충네 자 나르소 나르소네 자 안에 자가르게 다 좀 이렇게 흉록 냥하면은 맨낭도 도마시 추르랑 안랑보들라 고랑게 투삼다 락링 망고체 제바 좀도 마세 안에 지기 즉 투삼디 부 강진배 초다 타타다라 다 마배 공게 투주 오다 된대지게 나라 지른 낭배 실업 낭배 실익 다루에 돌압체 디 좀 이렇게 옛날에 아까 대두 다 랑투게 랑랑 랑유게 라고 그러다 랑르게 좀 이렇게 안에 흉록되는 파바야 미 신행게 좀 이렇게 흉록 추르 상관야 미 왜냐 갑더라 다 디 좀 이렇게 들어 가지고 안에 낭배 실익 다루에 드림 그 좀 이렇게 이봐 강식라 안에 다 년아 면호 마스나야 쇼 야마나 좀 이렇게 흉록 마다로 왜 갑게 좀 이렇게 다 된다시 향유 돌나 낭배 시력 때 송진 간보네 시에 다 갑대도 낭배 시력 때 아주 쿵 가르사 땅 아주 쇼현다네 주로 대창 말에 대창에 아니 투섬 곰숨기 배들 롬녀 대다지 않 초타다도 빼러래 대 빼러에 내가 수 땅 아랑소 아니 나오게 하게 저바다 좀르기 쇼게 롭소 망보시 다 부베게 아니 투섬 곰숨 신게 남나 다 롭소 토비어래 아니 토비 내가 수 랑두게 좀게 라글레 기팅도 안에 치료네 다르게 좀 이렇게 있다 리바 망고 좀 넘바 대비 주다비 좀 생기 양문도 매투다 본지 투다 드르비나 다 신도 내야 다 좀 이렇게 배 살아 챙고 치료하다 좀 이렇게 배대지 돈염다 잔염다 알아봐 안에 치료다 녀로라 속아 다 대다 탐지 배대 초 타다네 다 챙보지 야 토보지를 다 니가 유발했어요 대시고 삼성 An lakbar tu, an kaab tu nga rang su kari gyuru yorisa na ramani tok ju gyuru bari ane jebo so dik tabu yang gyuru bari ane kari shu gori ta jikdin gawe dugar se gyuta, lukundu gawe dugar se gyuta rima oda tenra la sobo mangbo shi gyuru yori an teta gyuru bi gyuru batzang tu maa se ane tusam ki chalap jang shur tusam shewe ne gawla ane shen shu ki zomri ki rikwa mangbo shi rangi sar tu su ni we di ting la rani rangi tu ki 랑게 좀게 양리만 뭐 싶나 봐 답도 다 갑티 개발 남지 세배 좀 되다 그때 신도 내자다 지 모사를 지내다 안에지 좀게 냠다 그러봐 안에 대대기 좀게 주세 안에 독다 시당 룰랑 시당 다 쇼 강사지 되네 자 다 별 미진실을 내비버대 자자자 된게 임버래 나바르도 다 좀냠 돈당다 안에 좀당 소라 초요네 당나나미베 남바서바 중앙세야데 돈 담발라 나랑소 랑기 시르라 마당의 차 뒤째 뒤띵 안에 시행기 시르기 차는 릭샤 줄 넘바담네 랑기 마당의 차 가공시야데 개발남지 룩 담바 인도 갑 뒤내 갑소 안에 나랑소 칠로네 중대회 낭베기 시르기 다 투섬 검숨네 중대회 시사 망고시 안에 랑기 랑원의 유대회 랑사 랑맥의 시력 대답 등도 넘봤답디 다 약도 약직다 안에 나라서 남주 가르시오르다 양지 등라 예종스다 어다디 차부다 샤디기 유브레 대단 인도 장바야 갑디 내갑들야 장랑 조직 부회기 좀르기 부바랑기 좀르기 흉루 디등라야디 안에 시행기 좀르기 좀당라서 봐라 투삼 제베 로지들 라그니 답주 좀 봐야 다 망조이나 배데 가르시고 그러지 오메팅라 장즈다 까라다 보다 보지 다 중요하레스
1: 텐디엘에 제나 게덴지 투두블라니 페기 좀리 루규기 튠잠 칼레 편주 다루에 튜겁타 대신 낭초 다르네 냥아 멜로마 마타루에 파르잠기 페기 좀리기 나바타 낭드스와기 콜라 모두 두두시 난춥스 텐제멜에 제나 겔라초네 페도 냥아 멜로메 슝루 타르지 좀리기 나바타 낭드스올라 페게 사르바 강저 중 유명 골라 모두 능규 임비 켄게네 튜도도 기세 능규 많이 받나로
2: 니가르니 워자르 체위에 강종 인디 리위 무규 사동알라 曾经默默 人土地，第二年，极度点别三度银点，唐格尔格月南方聚集，街上列多车渡点，第二年，土日萨别，群众萨尔巴银，群众萨尔别，别给米里卡给米莫纳，团结他，亚洲银别，土日给年阿藏有了。 中华民族基督教别都是千年托东都居宁州前行米利卡瓦拉平均中央塔别日娘这些了军队当年也用给米利团结亚春节别上去对局了凶人监狱平均撒别别给团文塔参别别在那边别给给冷别托月月了别给给团上撒巴拉西索别秋游呢 别给给独西沙巴拉达的切别，别在内鬼托里，撒对边角罗别给东位，门就去对角罗凶人监狱。群众撒别，极度点别，别给区间定约贴，监控给蒙西登不住巴塔，撒对监控不如秋对松动的凶人监狱，第二个别，监控写别托卡四中切角罗凶人监狱。群众撒别。 汤藏多边塔特性沙丁基及其瑞阳镇月铁就有你汤藏丁令塔汤藏沙丁汤藏塔界界界六个切切的当年第二个比塔丁塔达的门柱界拉连别顿区组队呼大前缘别别居留沙巴顿讲究人物沙巴拉修别给米瑞卡给迷梦给母体就有你
3: Tudor Sabia, Bangi, Pujong Zitu, Lalin, Turkin Dani, Tunjita, Jutu, Sibir, Sidun, Zidu Jetin Bia, Jizo Rinuki, Pujong Sabatunji, Beto, Huta, Seguyi.

0: Nyamche kogsung ruga anki lamsungwa, sunam chogar sasu ni digara, legara shungde lomang song yo la doja khang teya rengking tabur zige yo bashi.
1: Khoa ta tsarsa zinna puchung de rwa, ni namgyu nga zo mesu naa loog tu, naa lip tu pugu ki ta, ama nga zo naa loog tos labi, naa kaba loog tos, ni nga zo naa yo ba de loog tos zami, so su naa naa shi zi.
2: 초보의 타팅기 손들 추심로 최참 충지 손들토 겐효 민화 투소 급 주시베 균례 우유령 강기 손도 팅 니숨베 공튼 규자타 롭정 제바타 미튼 고틴 튼센 고르키 종 등회 전수 부 세세 셈바마세 페랑쿄 종기 하세 호리탄 청정 고장 전투 교회 수희 치르신 시바타 페랑쿄 종 소소 니 주제 침도 구 수희 치르신라 주십 제제 고르키 종 민화 투소 침루 후유령 강기 니슈소 셈프리 Sondito, Pei Rangkyong Jongi Kim Tsang Lopsor Guidi Donggyu Suihi Chirsin Gorki, Jong Mingma Tuso Gyunlin Huilin Kanki Zhulin Sondu Seishi So Simpumasi. Nyedong Ni Seng Lu Sishung Ki Pulun To Tam Nizu

0: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감부 속이 너궁 대부 미지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아다 서주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토네 리미 십제다 냠니 난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어다 나와 장세체네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토네 계기 나다 나외 네들라 다큐 진이 유파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대탄 지심 지구비 유이 나다 나외 네들 칸라 총가도 피미 십제 냠리 남지 고르구단 고르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1: 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进入冰上站国土同志的夜冬的地点品种的念头比这特别偏见的不准中国新的女刚品种也让女刚也没金边能空地不免不当过哪过于口所给也没你寸寸心脚步轻皮糖都皮糖也可以千万来给予别也没那次就是心三年还是娘陈郎富康面看起年度不三百卡纸
2: 红果啥不地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啊你就这样不行多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果得当出来红果地花不清不松长刚把那几个汤刚别说的证明那照顾很巧多啊
3: 林果大间给红果的关节吃了清不赢呢 电不接 能免了甚至借借公民度 宁节 但年刚不得免自己安宁都干了一个上 特别人的年 林果大间给红果的关节 强迫呀和几个人的 林果大间给红果的 巴拉达阿姆拉的配位人呢 困难你生不干不用不怕这 不过年过又不能行 生不用不得啊
4: 五辈子自行去摘取秋谷田里，取自国那塘、小路、二路、七头街走啊，吃毛索，自行忙不来，独领七八十银币，给堂客摘取几把糖吃起，去给五寨打工七八，脱了地。五辈子自行去摘取秋谷田里，自行去人忙不来，独领七八，吃毛阿不灭了，取些那个忙心，摘取秋季，取些用来，这边拖囊短，谈的可把今年俺又能吃，冷中一女子，几百个人了，摘取秋边有些恰当几件百个人。
5: 自行给摘取给阿弟也不许多，这出去才能让做过马店的，直接亲民多了，吃面也不民多，吃有点嘞也不吃面吃。
6: 他说五辈子自行去摘取店内去，谈到摘取出把果是不就是个大果树果类玫瑰金，年代从刚来我的皮片去，管出就是人不明白，这是一个五只爪糖，当用起个人，过年了地摊去摘取给把糖，五只当用南国去，五辈子自行去摘取给把糖，这送店内看了皮糖。
7: 루지카바 레고 디에 구치 추지 숭아 직직게

0: Somali Yukumsa, Tinga to Namchingu Deli, Tensen Senaba, Tajina Shungi. Wunzi Chabashin, Mongi, Nin Songunalia, Rang Jungi, Zanakaria, Chejudi, Yas, Pugure Dola, Cheju Pubse, Siku, Ta Cheju, Pubsu Muni, Shuine, Chepugure Do. Shibjan Muni, Shuna, Toho, Ningjita, No Chu, Nomuta, Ugu, Shizi, Nomuta, Longolia, Chabchoni, Jue Parpugumata, Sajaka, Jilina, Chabajoni, Chue Parpugu. 티네 응어리 탕 시즈 의유 탕 창샬규 로게 롱외제레 차부초 법규 서제 카지리아 차부초 법규 라서총기 탕 로게 의유 탕 시어규리아 남팀네 차부초 앞에는 누차 법규 스니 닝지 탕 너초 응어리 샹외 탕 롱 시즈 롱외 탕 농외 로게 롱외제리는 차부초 법규 부터 서제 카지리 차부초 법규 태서 탕 포게 의규타 실규 응어리기 너무 티시 참도 총기 제리아 남 팀내 차업총함이게는 조차 법규 세야 뒤마 체조법의 냄식이 긴배 통원의 선인님을 발리아 랑조기 사제 망치와 서식이 뉴스연이거디 중치와 타 화과 두인의 티나네 매도 총기 청규 타 천도 총기 루규 니리아 서식은 뉴스연이거 치외 至于 서북한의 리뉴어 타 담두 추류규부속의 서식은 뉴스 인지가 토스 나고도 샤미야 티민킹 오다 카치 스로나 청관출의 챵슴스팜의 림시 남티규 추장 자정은의 니습된 파를 현주종의 챵슴스팜의 림시 저몽코규 추장 자정은의 니서루 파를 섬주즈출의 챵슴스팜의 림시 저몽코규 추장 자주피의 니서숨 파를 캄보종의 챵슴스팜의 림시 저몽코규 추장 자게의 접게 파를 三个中了恰不中碰的人气恰不中碰就出葬在给你就不用怕人那都去了恰不中碰的人气这么苦就出葬在就送你你四处怕人穷给中了恰不中碰的人气这么苦就出葬在就不信你你三个怕人成业去了恰不中碰就出葬在就不信你你三个怕人
1: 每到中了恰不中朋友出葬在你十几年你照顾怕人能中了恰不中朋友出葬在居住年你十顿怕人可入去了这门口的人心恰不中朋友出葬在九十年你十顿怕人满看中了南天朋友出葬在国内居住怕人中了中了这门口的人心恰不中朋友出葬在国内你十顿怕人 生你去了南天的人心恰不穷朋友出葬在给你就不用怕人你们中了恰不穷朋友出葬在给你就不用怕人做中了南天的人心恰不穷朋友出葬在就你你就怕人干中了恰不穷朋友人心这么猛朋友出葬在就你你生气怕人不生中了恰不穷朋友出葬在就你你就怕人
2: 昨天中了恰不穷朋友出葬在给你就不是怕人城关去了恰不穷朋友的人心南天宫出葬在江南你十顿怕人想了如果真穷苦也能行的雄鹰我得了恰不穷朋友的人心南天宫出葬在江南你十顿怕人扬州永处了恰不穷朋友的人心这么苦就出葬在对内就不用怕人 南村恰不穷朋友的人心恰不穷朋友出葬在国内居住怕人路南南归了恰不穷朋友出葬在居住内你三个怕人南家堡啊恰不穷朋友出葬在居住内你四处怕人这些村部恰不穷朋友的人心这么苦就出葬在居住内你四处怕人三月了恰不穷朋友出葬在居住内你三个怕人
1: 杨不见了恰不穷朋友的人心恰不穷朋友出葬在国内就是个怕人想了天明总他闯得看几个那么凶的事了呢母亲呢给那闯开了看几个那么凶的事了呢三年里朋友的出版最居住日色瀑布日照大家的出门 中出生了出钱选就是土大南街上把下段时天那里小段年提大人们给拉拉青龙族才没腾提不起路农他农将给了青龙党强下他下了苦都提不忙习惯下什么人给那么些我都学差人
2: 五百子子星期扎去求过天年去自国那趟修罗二哥七头给走啊吃毛索子星忙不了独领切把心一别给他给扎去给我趟切不及去给我这儿打用切别脱落地五百子子星期扎去求过天年子星期日忙不了独领切别吃毛而不灭了出现那个忙心扎去求及出现用了级别脱囊短谈得可把今年暗用囊气冷中一女气继续就赢了扎去

0: Chukbe yoche chachang chikyan pyo gyuyin.
1: Tsishingi chachogya di yakushidu. Da chukyo chanang ranzo goma devda jinday chingmindu la chimey nyingbu mindu chukyo dele yakuchinincha.
0: Tase wubayzi tsishingi chachoy dine ki tanda chachoy chukbar gor shibzhu shikuta gorsu gule megui jing. Nyendar chonggang langwa la pyep gengi guanchu ju rinba mebar siriki wuzha chua tang dangkyong chi gyuyin. Guni la ditangi chachoy gyaba tang wuzha dangkyong nang gui chi wubayzi tsishingi chachoy gyaba tang chasung dine kang la pyep tang. Lodi kabar lego ge guji chu ji sunga jik jik ge chu ji sunga jik jik ge
2: pen jong lo ge pa zhe cong da lo dun kor ge dim zhe ta lo ge pa zhe la sa lum jing zhang ge cong gang jin bar guo yi che be zhe gu jin de dun be che dun nin se bian an be ju yin la zhe gu jin cong gang du pie zhe bu le ge cha da bu ju ta che dun nin ge zhe gu to lo ge pa zhe jin ce ba cha jin xie ba no bu sum zhu la cong gang du pie ne zhe gu shu ju yin lo ge pa zhe de zhe tam ta Tai di xiong qi bie lam la, rin gong ma xue guo ya dang gu ju gu gu le zhe mi gu. Ta dong ya qi zhe ju ba nam la, tuk ji lin bu shu qi. Ngu chang guo ni ge gu ju gu gu yin ri jiang gu nyu zhu nang qi. Luo ge pa zhu bu le ki duo bie ji bu yu yin. Qi gu tu zhu, jin de dun bie ce dun yin ne, jin de dun bie ce su ji pa yin. Sa ne, ta sa chong ge lin guo nu lam, zong ge lu kang ki nu gu kap zhu, ta sa lum jing zhang ki luo ge pa zhu cong kang. Zhi du ka bar, le guo ge gu qi, chu chu ji chu, chu chu ji. 샴기 전이 안다 싶네. 로기 파주 휴긴 총강도 피 봐라. 거수슈.
3: 콩키 콤부친주 티니 동면 가신 인라. 슈미 스슈 야힌. 콤메 콤부 탐부티 샵주 콤더블레 랑체 원당 저도체. 콘세 콤부신신. 지도기 가설라 총예. 총교로 수와시. 타디 슝 치베 함사브니. 치베 강부 차롱 용외 치도 심주 당 사베 제베 인베. 치베 근주 차롱 기 캐주 당 뒤네. 去过 前月, 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 太弟兄起别了他们天里, 阳行西我堂, 他们替顶秀起为, 恐怖也对敌行几别, 从来是容易, 出不错恐怖部队堂, 从来也别个, 刚把超容易, 地脚企图, 贴住他们着银别, 他们着给他别几别心这米。 太弟兄起那么起起不用, 出见起别退勤了, 起不错退勤中用我堂, 地堂昂参龙用为, 明对秀。 함 차지로 고르 야탄 굽주 고고 인라 고르 야 카는 겹치 함 차지뉴나 차지 비규 인
4: 바과 스주 랑바타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바제 륜주다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지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능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지제다 Chilemine Bagberi ki netyo khala da kyunchi. Yuefang Bagu Zangsi khani geyongi muji tsambashi yinbe. Kiranla Bagberi ki netyo yuzi nye songala pini luti nangcho la yimi chechu da nyamliyang nangcho. Chilegi lakze tang, haksam ki shepshu kunyi piwa gersu shu.
5: Yuefang Bagu Zangsi khani detan jisim chekubi gyuyin. Bagberi ki netyo khala chongkatu pini shibje nyamliyang nangzi gor gudang gorsu gule migu.
4: Hase sani, hase chongki, chingguanchu nyangchen palam, kabaangcha lewa ye guji chuji sunga jijige. Hase sani, hase chongki, chingguanchu nyangchen palam, kabaangcha lewa ye guji chuji sunga jijige.

人家不得赢了，咱们两个当年也为他，他那个性你胸那么远远都养解决。土龙日了，让人去这些日本世界越把康熙，原点去三国诸多出土，十三日三米。 지차라 미리기 조세수 교류에 세리티다 니마젠기 지진에 총시 베르나 좌타 제소인 이는야 도로리기 팅엔 세리조니 신동기 리기 지우대첸시 지우대첸기 동중코토 생지 표송 소번야차 제유바타 티다 추르랑네 팔립 깨바 수초나 퇴총수 시에고 토베 정충 맨초시겐시 Telexian, Ziu Dechen ki Zawa Ta, Xiongda, Loma Jie Cangma, Se Su Rungu Yue. Taja, Donlong Ring Ni, Jigdian Xian Ta, Rindu Lo Su Kebe, Tengen, Cua Ge Lu Te Re Gyundo Chung Simba Ta. Rigi Ziu Dechen Sao We, Ronda Rungu Te, Parla Yue Xin. Masi Cua Ge Da, Gyunjian Mebar Sarje Che Na Ya, Donlong Rigi Rigi Zixin To We, Kom Su Te, 俺们先军政前沿。

바비 촌즈 샤오스 티링양 너그르른제니 김기 차보로 내 죄제기 매주 최후와의 교칭 타람니 세타 맨니가 최초의 지신시시 도로리키 티 셈바타 냠도 세니 김질라 데르기 유에베 티 코베낭 구세티 김제 주제 뉴벌리 수돈토 추천점기 준신 두베 최강사라 신카른 통주히 대자와라 표시정신 두베 테니 도롱리기 미름니 미름 파라주베 정중기 탁제시시

디카라니 중국 뒤메 기감 송교 차찬슈기 쿠곤 제시 이마타 도론 법규토 나제 캡제 계적 고추 코숨 세바타 솜센팅 싱술루 제제소 자제 진심 마부식니 데로 차론 중마타 뒤네 모케도 부의 차나티 속자 남기 초대 크시도 결의해 도롱 장부 뒤면나 체티 롱동키 나바랑자수 네바니 산에티게 유메타 싱도냠토 촌에 제베 로저를 땜바마세 로저 티다캬 도롱 리키 니레 초에낭 네유 도롱 장부 법규도 로다라 닌 숨들 하잠 차바바바티 나제기 싱가바타 치와 뷰제 교수다유 장규낭 사베 싱가바타야 Zangbui gyun tang zhuo ne ma ra kye zhuo yu. Tier din, zang zham tu kimsi zhuin bi dun lung ri ki, zhang mo su, ra gyur gor di qian ga chu yu du gyu ne ma ra te yong wei xing gam jik tu.

칼 뒤에서 속여. 뒤에 초보신 더 미저 와라. 도롱 레이키 퓨신 토다 조니 신주에 미지 봐라. 신간부 조주 되시. 퓨신 속에 지더 미세 젠티니 도롱 레이키 미르니 미르 파르 균진 제베 초도기 로주시 제라 티웨 너르르 송접 치다 시간시 지게기 탕신감부 시레기야 나르게 조아 디엠비 레시 시기야 체시 유티 신감토 정 노부 소자 지규디시 신감부 티다니 장자 소위 규제 레슈시시 티미 얌젠기 고베시라 니게 지수코기 주민남기야 동부 선부 폐지에 정무 속의 유티 베나 윤난 탕겐타 네벌레 세신 소기 동부로 이공포네 장 노부 뒤세 장 찬 속이요. 장 노부 소와라 신지의 묘급아타 정수도의 급수 민남기기야 구용은 심바마도 둘리미제바라 장 노부로 군제 세리 땅의 심바 조기요. 디루 미니 Rengzhong kamgi chashe shik yin xing. Cesuo kya xinjamgi nyamne te chwele, penzun tenre ta nyamne chik yu.

교준 워기 최종 미집에 초동 대담이 잼냐 최 댄자키 통조로 쇠스티시 관제 당신 장우의 교준 피도 와라 초동 디즈 초동 퇴야 초동 난도 최 뒤제 토보 유비시 대르딘 차센 시바테야 잼냐키 민셰시시 가이스나 관조 차사교로 신도 가위시 대중제니 차주 난도 人类列扩展频度比戏剧长目对于别是，特点控制人群看不出来，产业突破空隙，提到了可是不突破起来。增强咱们去主动提出难度，策略配送创新，第二嘛话空隙，提醒社区突破越别，社经先建设了。第二，怎样做年底入年终级别就建议拆卸时，第二呢，控制入队休息时。忙完别各批人，况且，确当确切的列入入队前的，那边团土撤之前。

0: 암츠콜라 갑키기라 나키나 세베 갈기 암츠콜라 예전에 키라운에 게히니 암츠 여우스리샤 테모니엔 암자제 키라룽원에 게자 자마즈디제 셰샤 옛노샤 옛노샤 지마든지 셰그메 암츠콜라 키나
1: 민간한테 셰는 약시라요시 공부 여우스기로
0: 응응 디스 나저 암츠콜라 게니베 능메 토코티제 능기 암츠콜라 키라게 샹쉐마나게 규기 이기리 이네 키라게 쏜다 소스나 탁지 시쇼리 키라모 소비나
2: 암츠콜라 간나소
1: 버집에 예지 인생에 내베 매지 십생에 내베 정규 보고 십시조 내바 맹간에 통기 있으기 상초소
2: 사스 암츠콜라 타라쇼가 키라 내가 꼬르균데 나 강교 사업시 스강아 나주 네 상을 이루 체사 신도 메시아디고 예비
1: 대중의 신고쇼 쇼가 니랑 시에비마 다든 니랑 친구자디 길 내용하시기 버집에 Nyerā chīsāgi, chēsōng chīsābē. Tīnāk chāngshēnē tūyō bē māsē, chēsīdī tsō lēnē tūshirā tū.
2: Sōshū kēpsā, kīrā tēnī kārnā sō, nyē yā kō mūchukē, tāngu kīrā shūnglē kāla, kīrā kē ngā sōshū kīrā nā chū.
1: Yāo tū. Sēbē. Kār sēbā.
2: Chō, ngā shīn hā mūgū tā, nyē nō chū kār shō nē, tē kā lēb tā.
1: Shīnā gu wīs kā sō gōzhē, nyē rā ngā sēmkū chēpsām yī.
0: 阿姨姑娘的托他们托起来俺主人成了你不下去吃个中年人老师吃吃吃个母亲不能接生嘛是嗯继续阿姨姑娘托起来我这边小薇阿姨姑娘提醒没呢阿姨阿姨姑娘林志晓让巴拉的提醒你要过门的过让推出去不去而过推出你也敢出来吗大罗阿姨姑娘给您了所有要吃啥都你也推出来吗我吃啥也
1: 내가 묻는 거야.
0: 응응.
1: 다른 거 돈이 얼치기. 사실 뉴스다.
0: 쇼가 뉴비 멤버지 캐나피우기.
1: 나 가끔 그게 산대면도.
0: 제시 제사 통누 도시 제사 돈더디나 방제 방유 나를 방비다.
1: 더 궁금도.
0: 카바케가 암주고라 니에 로고 시우고 암주고라 나도 스코난다 카바케가 제
1: 나도 제일 용게.
0: 멜멜, 암주고라, 캐나테시. 거잘 고대인 암주고라. 남자만 나아, 클리나시.

0: 오늘 초대도
1: 你对了，我搞不起来。既然平脚拉大了，你没马蹄子吧？下面呢，你连个劲啊，站没偏要蹲在东南腰上多，你硬是下面，你偏就当才被挤了，你得啥意思？ 啊，我谁？你姓苏？
2: 가르치겠소.
1: 겔라 근처샤슈 캐스미지게 샘나기 메키베 내주시라 시에비는 람사미디에 샘수다구르베.
2: 아치 얌체안도요 추수 가슬레도 당뇨해다
1: 심심심

0: 남지 마도 랑가로 채톱지
1: 장훈의 라슨 로고 채톱이
2: 옐렐라 감사
3: 어 감사 뭐지 디제 제과야 두게 사지디 네 중래 가는 말이 야 라부도
1: 네 기라니 칭하 갤라다가 요베
2: 되든 인데 예 갤라 뇽자 아니 칭하다가 요베
1: 너 아제 리라 샤쇼게 갤링라 민가 레베 튼다 침부디 데앙 좀마 셰체
3: 다리 링드샤오게 제다 넘도 나포 목비 나츠 포업삼지 겐지부디 제 제과야 가려리 기즈 심고 제브데 네 야스기 나 갑시라추
4: 지지지 얘 제비 콘츠 챵스네 키라 루이 체모에
3: 어 다리 끼니 지게라 두수 규리르 쪽도
2: 어 대통크시 배지 나우솜스 고시
3: 알레 두수 삼부지 고급디다 듄지 라브라 규흥이 호시 계시 삼부도나 심주로메 규스제네 야호르
1: 어시 갤링라 피기 르얀 룸레 야호르스기 ngantse xiao xiao le jie xi dao xi yan qiao
3: Oh, qian na sub su qi wu li. Xie ma duo ngan zui ge gab gi xiam ti xu yu.
4: Ah, Yan Ling Lang, mi sa di tian chap qi gyo ma ri, ji ma dong tu wu da. Nga o si cha su ne, qi ge le qi ran qi me da, qi dem li la qi yin. Qi di, kuo qi qi qi du ma su a.
3: Huh, gab di du nga, guo le zha ga ki, kuan bei ge mo tu ni ki gin guo qia wu ri. Huh, yu guo ran qi ba.
4: Ji ji ji.
3: Mo zhi xiao xiao. 군일어 시도 좋았다.
1: 고시스 바우시오.
3: 야,
1: 계란이 뭐다? 장태현 정말. 제 시아사님도 고시 좀 같이 친구. 저,
4: 님도 저. 저.
1: 샤샤.
4: 응.
1: 산산게 안 하셔. 게린라콘.
4: 쉬. 어, 포디. 미신다 계신이 엄마지. 송아치 아. 긴주 학원도 주고 하지.
1: 응. 전에 단계 돈도 네만 능시 콘다 갑수 깊지. 글로 생글이 성문도에.
4: 예라시오. 딘제 겁라. 네 봐야. 데이터 민 능시 제비너. 네 병원에 신의 약수지.
1: 응. 샤샤. 장한이 걸어 쉽 친샤.
4: 응.
1: 네 셋이 모두 봐. 배트 교배 설수도.
4: 어제. 아치. 계속 마지. 东六的几号机遇？
1: 啊，让师母给俺听大些哦。
4: 嗯，
1: 当啥子？
4: 当啥子？金石达恰是八十年呗，我们就是姑姥姥当过。
1: 感谢你，看俺这日子错过，让亲们年纪年辈重点不紧，看在我学王林当年的，搁这两个团结也丢给差不多那学徒买不着。
4: 你当啥子个呗？我打着我买吧。
1: 买么啥子？生就成就买不啦？让师母是当的，看亲们岁数不轻着。王林前当童年，那么多面吧？
4: 啊，人家写不到字。前头他这一年，王林的要是当姐，看着俺林志晓，王林当年看见什么写就一。走，给我抓着。
0: 这是眼睛了，你岁数肯定大。
2: 年前呢，同不你叔叔们，你叔叔们跑了高二当回。
0: 都不你叔叔呢，这边跑了吧？得是了，拖欠了。
5: 我呀，路不熟，他的状态大概就对，上班也出来是远的。
4: 啊，眼睛了。
2: 呀，小小。
4: 跟着徐阿徐，我可对奥林切的前面那有些。
2: 同班主任的两个性格吧。
4: 嗯。
2: 奥林切当年上班都是讲出些好事。
4: 嗯。
2: 现在。
4: 你现在给了？你也推推同这些节假日去个人，老点不难。
2: 也是呢，俺做了这些阿个，等于缺啥不是？现在奥林切当年他都推把独忙些。 제마 돈도 고급이어지 다이

0: 최장, 키랑 바지 제야 용차샤. 키시, 강내드네 쳬비이너. 키랑게 양가 시드 할래야 키게 허마디. 강가 그리시네, 마 두규 제야 구슈시. 암지고라.
1: 쇼키에.
0: 암지고라. 키랑 예심나네, 암지 야구시. 키시, 예린랑 샥주만나네. 키나게 뇌동능 그 엄마지?
2: 저, 대쇼다. 나 내가지.
3: 예보고 나지 뒤돌이. 키랑주 진짜 맛있지. 계속 엄지 해야 말이야.
4: 내가 샤시 제배지를 차트부터 뒤군대지리. 엄지 고라게 탕주 나스.
3: 나봐 주다. 나 엄지 뒤다 예시. 라슈도 같이도.
5: 샘는다.
3: 어찌 다시 또 고스를 하도. 이콘로 멘주토르 네줄라시 수수기라 조마네
0: 아이시디 이섭쇼르다
3: 나삼을 토마소 예부고 되잖아 키쿠툴라
4: 남바바 분나제 쳔부토르스
3: 요 어제 부지야 덥지도
4: 제발 제발 제발
3: 제발 제발 제발
4: 제발
3: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5: 제발 제발 제발
0: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5: 林志晓，何姐，哦，差，哦，俺们过来，克林娜，他都过多久了？坐对啊，克林娜，克林，这个有病的呗。 니라라 동안 당으로 가르셔오라. 당근 내주도 되어올라. 근데 쇼르 언니 혀르베. 더비안 마케팅은 뭔도.
0: 어지, 근데 손에 마키랑 소교 지지르다. 키랑치도 세비. 어, 개심이 가시게. 니 미디치도 마세자. 니 발라라 샥주신 드제 가라.
5: 뭐야, 지수. 저도 왜?
0: 정신 어제. 충두네 빨라게가 볼스제 소시 미스나 번모 답다가 파무수 여제 빵가더 심수단 치기 네 빨라니 리지샤 그네 덤네 그네 야 로송시 롭든 칸네 시제 담는 시지 도스네 침부 겹두 나스당 집에
5: 진짜 시도야

0: 근데도
1: 잉재了 파쿠디 잉재무스도
0: 띵우네 쟤는 제크루시리 나 생각시다를 보르게 하주디 집에 내간기 맨쇼글 없죠
1: 당긴예 자디소시 토주 차다디 잉재무스도 쉐쉐무죠
0: 잔소부견이다
1: 암주꼴라 터지나
0: 고조는다 고조인다.
1: 암츠콜라 도슈다. 도스템나니즈베 빌메 게구마즈베.
0: 린드쇼. 제너랑게 당부치. 빌메 겸나 쳔부시 여구리. 빌메 먼겸 쳔부니리. 단다.
1: 쳔부 쳔부니.
0: 소스쇼. 니클리쇼. 도서다. 도르샤. 사로유 도리도시야

0: 俺们就过来，开张前天才宁节了。怎么的过来？哦，可是天嘛那啊，现在是没。阿姐，你怎么偷不着皮？哦，你什么情况呀？开张嘛这边？你们怎么能做出嘛对不起？哪吒在马来西亚，你们该叫怎么着个说？卡扎贝瑞肯是有嘛事？怎么的过？
1: 嗯，这是。俺们就过来，淘气。嗯，请侬啊注意，拜拜。马老师坐起了。嗯嗯。拜拜。你也接触恐怖？
2: 다시 또 구원스라 하루도 디콘로 맨주토르 내주라시 수수이켜라 쪼마래 라이기 이렇게 못울네 엄지 탭차지르샤
1: 이시도 이섭샤오르다 엄지 고라 레다 제스웰
0: 응
1: 예사치치우
0: 어 육쇼 마중미
1: 공무수 아키랑 소겹진지르다 오수스체난다
0: 啥个呀？压血的，俺卡车过来是。
1: 给我咱姐出去的。给我什么事？土地那是，地主人家给水给水，我们忙车给压咱姐，能做啥主活事？应该嘛是俺们过来，给咱俩找一百个不咯？你真的牛没呗？
0: 给咱做人家才干给种在用这个没着。
1: 咱们人先啥事？到学啊。俺是啊。亚皮。俺们过来。
0: 今天天热小潮了，刚不夹不得，冷啥天哪来我是，起了卡那个雨。啊，有熊有熊，
1: 今天东西讲这最最最多雨没，我这儿过去啊，你过去。
0: 林志晓，过几分钟啊？
1: 얘들이 고작이 얼마 삼아줘?
0: 고도지 렘차요 말아봐
1: 인기 말이?
0: 다줘
1: 근데 너 단대 미제 매자 나무디 맞아 하시면 누구해? 이만 안 앞에서 뒤 롭전 야구 켜는 매 수수 가를 시체도 나 성부유 롭전 지샤네 룽은 말해 성부유 제자 루도 제비 딘내 랍전에 니에 지저 신고 신주 지저 딘아 구이디다 카저 딘주 니 제일 니무 디에 지저 디 나 기운에 야 자르주 딘내 디에 라제 나다 카제 제비
0: 小小，今晚上花钱落进厕所呢，我你最近不打车嘞。
1: 车上我能轮不着呗。嗯嗯，轮不着。车上的那叔，我刚刚开车回来，我爹用过油，爹来不得还查注意。车上我们就过来，下次给他两句钱皮。
0: 嗯，现在让俺爷老着。

0: 멤버 사디 내주 소교 빌레리시리 강원조 멤버 체비네 다도부도 내부장 승계 모토브시 총시 내부도 중무시 예단 세다 중이히 타나탄도 네 쿠신 저 외계라에 네 집도 마시 자가 전에 안 멤버 약속 서도 해
1: 인코초 니에보라 니마 중국 멤버시리 콩겐아 멤버원에시에나 시순사디 군데시리 숨기 이네 최소사디 미상메 나와마다 마리 아주 군데 미시원에시에나 네버토나 당고데 닝치시 이네 암징원에 깨꿈에다 컨저스 깨꿈에 디 깨지시리라 깨모토네 제거부터 제압시 제자 암지구라 상계 간도 제압시 탱기기스 다라이 예샘나 장원의 표정을 매부시 이내 샤 티웨 야게 매부시도 유기리 제자 매부 야고 싶어서 걸어 루도 마지라 쇼겨
0: 리드자 민망 구치게 김제 담아서 시야지 마셈 쓰시고요. 이내 라나 시든지 도모죠.
1: 시동아, 마미 신다다 큰데 저거 마시 삼촌 맞아 시동아.
0: 어제.
2: 소이바.
1: 저.
0: 뒤근에 용사자 용고수도.
1: 말 앞에 내 튕겨다. 다들 이제 시야시.
2: 왜 다들 시? 다들 시.

0: 지 암스콜라 유도 스라치스 아주 개라게 아첸돌리니 모티 어그런 줄 쇼르송기 예 여자 잡이나 생일 잡들 쇼송기 예 걸어 메이크 퍼리 쇼자
1: 딘드쇼 잘라마 쇼였다 개라게 어그런 당가 쇼세 좋아 여러베
0: 좋아 싫어 여리 딩아야 커서 좋아지 빠게시고

0: 아, 잘라.
1: 야, 자두다.
0: 터지나.
1: 샤웨이. 라규르고 나디 할레모스와. 창고시에는 니 하코유. 라양스. 고래고자네 아다가 용구시. 이네 보르주마시. 샤웨이. 랑샤크주주시. 낭다요마시. 디 파르제 잠치지. 계시게라게. 让开些呀，有呢。点点那处的金牌，让我一马钱送过去。王哥，
0: 阿杰啦，阿杰那个铁皮蛋多多。
1: 哦，就是。

0: 호시기 외다제 접니에 대비 보무부에 내다다 예념 요식비나 기나조 양자다제 세능에 비오시
1: 可能你的 老王没水有
2: 他们说你差点可就没就谢谢那就拿着赌桌不住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岁
0: 샤쇼 제베컬로 뜨그득 지규리 이내 섬제 먹어 계시 밥 먹어 주나 그냥 가요 지유 치죠
1: 두두두 두두두

0: 저희 내배 입사 근데도
1: 예주 구배 샥쇼 모두 이그리
0: 대하죠 양 가봐 말림지 말레 서버탁 마양 가게서 라고 생기 마셔와 라제 갈래 카디 또 스쿱자 갈 대비 저라 아르마디나 쿱자 대 투세 챔 탁레
2: 하 다디자 대가 자용 봐
0: 마용 뒤 싫어요 삼주에 랑 암라 니 쿠이신 제외 솜라 저라 님 가셔시 나로 말 없지 호주란데 대슈버토사 테리 니바도 저라 나치 있으기
2: 다장아 저와시라유 이내 탄더 클라스 아쇼스 공세소래 천세소래
0: 대양아 주도 메다 장 암라 시기 저런 거 규어봐 트리치 못 들어가 사비 예 다 줘 간조시 당고 예 줘 줘 예 패다
2: 아 영아 얘 돌로시 아
0: 근데 지네 나 저랑 제일 귀
1: 老李 나스뉴 生意小就巧是 추즈고비여스나 칼라마디로
3: 아, 시스
1: 능미 매여칸시여로 생이샤주시디 더나 최고의 제인
3: 어
1: 암라 키란테시
3: 용아
4: 닌샤 라이니가 주다 섭서 최고의 데레요
1: 용아 용아 예친구 저저 수스템지 아
3: 어

0: 제너 보다 보모 가리 이메 켜주게
1: 아 시에 맞어
0: 어 나 도무지
1: 알레 쉐베 어 럭스이다
0: 어 투사 랍심 두고리
1: 아 알레
0: 브헤자니리 어 오글린치 뭐 이거 쉽시던데
1: 알레 쉐베
0: 어 제마 저지 주니에 칠랩시니리 더도 유럽이 새로운 솜지사디 잡듯이가 주니리
1: 걔랑 보모 오늘 효과 좋아
0: 하 포모주현자니이너 시그자보다 삼시 통고요리 포모고르다 샘세고요리 도둑바바 가치그리 기랄리 포모시깁쇼
1: 레슬레스 나 포모건디 포모갑시 다이다
2: 민재고
1: 야 비싸서 리수래
0: 예 포모지
2: 라디 같이 유 민재고 니 라시에 유다 민재고 라이 이치도에 탄도한 좀 해주 시민이너
3: 민이 왜 장르지? 여기서 쉬어. 얘 맹강 따당고.
2: 아님도 맹강 로저. 저치! 샤디 가시 유! 샤디 니 가시 니 봐.
3: 왜, 小도. 걔는 일란 니에 줘.
0: 나 저도.
3: 걔가 사감도 마자.
0: 직세 너무 도, 로도 너무 도.
2: 탄수수 가수 주도. 그만 갈라서 가주 니 봐.
0: 근데지 사람 고치도. 내 도주.
2: 샤디 가시 니 맹강 우유 배. 샥주시니다 클라스에 얼마지? 가를 건너지?
0: 쟤는 샥주 직면 제제제 샥주 딕뷰가 튀게
2: 민재고!
0: 바바 드레시니에 허르베
3: 쟤는 유는 쉬어주 생이 배진 샥주 제토스 망시 니메가라 날 깨쳐로스나봐

0: 我的，那他狂的这日，给些年差不些就月，他给年的东西现在没。爷爷，大毛的。哦，哦，你是年的外边哥吧？哦，没给些啥钥匙。 대기배 택시 털시라 죽으래. 제자녀 제나 약속주는 하게 셈렘 그래.
1: 나게 칼세유. 예, 고수미도.
0: 라도다. 다다 택시 털친자. 더 마음샤 짱샤. 마세 속을 들기. 통도 돈디. 징암 살살치. 신아 신아
1: 샤트도 피시베 샤빌라 셈스디제 다게 요르베 당라무군데 돈도 돈예부도스 돈예부도스 셈스다

0: かるには桃子が待っててもどれ待てゆ桃は
1: 姑啦，
0: 嗯，
1: 让藏主退不起来，圆满着呗。
0: 啊，好，那子的两个决心，嗯，呀，大蒙西。아니 교수 파시는 마도 아자 릴라 고소 메갈 고디오시 여고자시 게링락 씨요

0: 암지쿠라
1: 깨링라 드링제도 교면 안 온다고
2: 배우기
1: 배우기라 띠균대시리 계속 교면라 유다 마셰비나 선인의 제도 망다 초고시 이내 호흡도가 망던 교만라 카트 교마시 양수현 저리
0: 아 네 하고스 암지쿠라
1: 깨링라 님마가시데
2: 아 영아
1: 나스타는고
2: 도스터기
1: 네
2: 나스터기
1: 알레 제스 뭐가 없으셔? 걔나 니굴에 가서 와.
0: 아씨, 장라유시야 할도 엄지고라 건게 배지. 라올이 튀기네 뒤지. 다리기랑 토차나 수주이 심어도 자기 교거든데 용마지.
1: 걔린라 뒤지. 나래 큐 능 맵자.
2: 네 나래 지금도 수수도. 마.
0: 참지 채무시.
2: 어, 채무.
1: 네 아자리라게. 뒤 또 참마. 저 산에 그냥 몸으로
3: 겔린라 시다 엄지고라게 나와 주자 아주 깡라 가서 더 봐봐지
0: 야 부친 주인다
1: 된셔 마스터다 야 리피슈다
3: 어지 라올링게 배주다야다 직불샤 엄지고라 산게 배주던 거 요마다 디에시 롤레자 수고 장치라
1: Janda jamla ke ne ba todo chebe kabla kale khayo samchu ma se kirani ga ne yo gyu di ma jun ne kuila pe su min sha sha ta do me yo di ju ne be nang me kirani lo pso chi su do
3: ti kyen dem li la ma be kong ge sim gu le me na ja ye nim do chi kyur sha
1: chen ra ga su jo ka ro le yo de chi be
3: ye ka ro e pe ji si ne nga wo xia ge la ga ga lu me zo le su ne lo ma wo ti de
1: 啥可怕心吧新年用结实了吧我这边你这让杨子你安娜了老古董把欧林请给居然不去买酱子了呗哦哦你们你记了那不扎啥顿小时欧林请个单顿那修年营居然买酱子你住用着云南门呢第二让说不巧三叔明刚从今儿说
3: 那说不巧哎
1: 嗯
3: 嗯嗯永安

0: 보지.
1: 집에 그 장화실에 맹가의 양수여지 내 배치도 찾던 중이지. 다저 시도만데.
0: 나에.
1: 라나놈도 좀 다시 쓰라 한번 쏘고. 대미만 고도 장가 대야 찾는 집 왔으니 직장 가.
0: 대체 신이 뭐지 배?
1: 장가 올린다 장아야 구자 된지 제조. 다단들 장가 수소 구자 지금인데.
2: 대교수.

0: 산산 가담주 웨이
1: 은혜 담승해
0: 대대인거중 아수리 랭기기 옥린주니 린즈샤시다
1: 난지샤샤 디제 경을라 산타바민갈 발라 내요교 통도 담지 좀부지 산 은혜 전단도
0: 젤린라 땅다미도 암지쿠라게 자기 야오시라 춘자스기 로티브치
1: 신더비야 창우시에나 암지쿠라게
0: 아구디체니 맹가기 지변직 조지나 쇼르주주 체자니 나리시 찹대차 두유 오네 찹대웅어로 유배서제 디 야오시라도
1: 미에디에비나 탄다 암지쿠라다 저와 서브 쇼친도와
0: 这个可是现在我们这个老大叫我读给他也可以叫我这这还前面我们这个老你也把那个做去面不是得给你带去买去是小小让龙儿的前面我们这朋友们对不对这张车轮的让村长开开去面对给上个周末就开始下雨我看到三分钟我们这张大洋图就滑着他的给您那个小军差不多让三大年这个大空隙肯定是多
1: 가로 두 개야.
0: 따라 잠만 저 상시에 이 따라 시에 미안 아미가 죽인다. 바이바이.

0: ཁྱེད ཚོ ཨམ ཅི དེ དུང མ རེད
1: མེན པ ཁ ཅིག གི ཤག ཅུ མ བུ ཆེ ཚ བེ ཅེ ལ དེ དུང ཡ ཁ བཏུ ང ཅི ཡོ ཁ ཚ ཐོ ཤེ
0: ཨ ཤེ བེ ཐ རེ ང དམ དུ ཆེ ཡ རང གི ཆེ ཅེ དོ སོ ཤེ མ ཅེ གེ ལིང ལ ལ རོ བུ ཤེ ར ཆེ ཡི དུ གུ ནེ ཡ ཅི སུ ཡུ ཡི ནེ ཐ རེ ལ རེ ཡ ཨམ ཅི གུ ལ ཡ སུ ཡི Shani, chokyo ni mindu. Kato yu ne kambuche de ni. Tanga rai ni, o shibita. Rogo riba. Amchuku laspe na chok mindu. Rala, poda shindash bu yi. Rala...
1: Kanta slam nye ba.
0: Amchi shio.
1: Tanta slam na...
0: Yago mindu, shindash lagu yi. Mingla... Oh, lao gu!
2: 디란다,참부시라도,그저도가도에.아,민든지에가셔.감마중에.딘쇼,겐링라초연제제규매주쇼다.공조주면바자사비나,참부란도에.참민도참민도.어,잼지비.쳔지마네,암주고라스비이다.암주고라.샹게가,넌데통미도에.오늘제는,안넌데매마지.
0: 年年些了，上了水养鳕鱼，我赶紧把啥说呢？上了几只鱼，都对人家说啊。嗯，真的固定的。嗯嗯。嗯，小伙子，行不小心？哈哈，哈哈，啥你这就错了。 그들이 내 뒤에 뚝채는 냠되없이라 통도에 얘랑 시험 정다 싶으시도 구웨이 사도
3: 암시 가봐라
0: 대시다 구웨이 화신소 레다시지 신수에
3: 디어 네르고베 능미 로프 샤올링게 내가 유스케다스
0: 네르고바 가체도
3: 내가 내 판네 수템도 군이 내가 유브다
0: 아
3: 네 네 가체 시메다 저 격리 저지 쇼
0: 켄뎀 리라 겐링라 나롱데 야피기 곰더 당고드 뼈비 무소 얼링체 쩨니히 랍진의 집에 간이 바스라주
4: 야 마미스텐다
0: 경도 가
5: 좀제도 스템다 법식이
4: 가르시 오지 나를 보면 경고 유성비 그들이
0: 나와 집에

0: 계체무소와.
1: 나 계체무소. 랑기 랑자라 초라치무도와.
0: 계체무도. 선부터 잡지. 랑교시 나도 소개해.
1: 신나가 조이 바바 암츠고라.
0: 말라 추마 대입시라 거주고해 쌤 쉬어라
1: 바이바이

0: 진도스고 암스쿨라 알링지샤오이 숨부시라스스 겔링라고 제규메주나제 셀라쉐동도 탑시가리유나
1: 암스쿨라 시타게야가 지르는 규정 수수되네 숨부시라고 코바

0: 탄다 제도 도스 통게 탄다 탕 도스 통게
1: 겐릴라 그라든 전 나는 용마다 이제 또 취재 수고 주의 담고시
2: 시에코도소 침묵한 내 교면은기
1: 쟤는 샤미탕
2: 또 되면 또
1: 도구 제도 비셔 린스셔 명간에 되니 샤모 조디 비셔서 하셔시 겔링라라 샤미 비셔 중요시
3: 영아 남 사친구 교수교
1: 서서치라
3: 토치야 남지구라
1: 기능 마시
3: 능이 쓰면 쉽시도
2: 토치
1: 기란 이지 또 쉬어그래
2: 레스 토치야 나
1: 제나가 주의
3: 레스 레스 토치야 나 비시 선이 쳐주게 나스 내 맛이 없지 야 그리소 그린다
4: 나 드리 셔라 추도 입지.
3: 암스콜라게 셔라 나지.
4: 코피스에.
3: 어.
4: 콘타리 피노 추비 입지. 암스콜라게 키나서 야오시라는 게 콘투지 차라는 사주레 테노요 마시. 도스네 콘야 샤진나가 태오리. 켈링라 키나 선큐 신킹그리.

0: 看看说的，可怜的可怜。
1: 영아, 이 실수 얘 남자 되오.
2: 다들 개체 짐줄레즈 쉬우인 먼저 종기기 니안람라 타나쇼게 짐줄레즈 퇴샤 모두 몸부시 동구쇼자 미미니 원시메균 퍼샤 다들 람디 짐줄간동 체스이므지 칼로가 최 람디네 유제태니 겐자리 이섬나죠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당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디 디가르니 튜럽사비 윤종 서버인 윤종 서비 여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 튜럽기 녀가 잡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 도시 체린포 동주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여기 퇴원 타 참비 뒤지 내비 피해지기 렘비토 규유라 피해지기 튠섬 사바라 시수리 초용리 피해지기 도시 사바 라다르 체비 뒤지 내비토리 사드 변조로 피해지 동위 문규 규 뒤주로 슝는 계류 변정 사비 지도 点别 여기 주진 订阅帖 겐강기 멍치 등부주바타 사두 겐강풀류 초두성종의 숭능겜미 계급이 겐강시에비에 토가 서둔체주로 숭능겜미 변종사비에 탄삼독된타 허승사빈기 지지루양주여帖 조용리 탄삼딜링타 탄삼사빈 탄삼타계지기 누구체질당리 계급이 타딘 타다르 문주기 라림 베드윈규 조드 호타 체유 베베 튜르 사바드 양규 렘보 사바라슈 여기 미르카기 미멍기 모두 교용리 튜르 사비 방기 표정 제주 라림 터진 단리 듄지타 조주 제베 시륜 지도제 点别 지조 링루기 표정 사바 튼지 베드 호타 체유이

0: 야쇼.
1: 조지리라. 감사.
0: 뭐. 차거 되다. 차카르도니 수습아. 아. 나 디디에 잡치우유.
1: 라메. 어, 니에 계란 집 가시오.
0: 오호, 먹어 먹어. 대유. 더다 가르유네 교수아. 더동 소도치.
1: 아, 됐어. 니에 계란 미수 장부. 링내 유고기 섬시카지 니에상쇼 삼추. 계란 더수 쇼메나. 니에 존내 카지 쇼이. 어, 니에 더두 록준 차르구 소부디. 야호, 대담민도.
0: 야민도에.
1: 야민도. 니에 쾌용기 차르구 주세 대비. 뭐시 지게기 민시다제. 자차차 제시하되 미수장부 캐주 볼튼 재미도 간다 주시디 켜용을 때나 롤러 조보 켜디미도
0: 자는 섬세 사바 가리유
1: 니에데나 미수장부 켜용을 잘구일라 소구지 제국이 락바르도 록중기 잘구 주시대 섭주 개국이 강인스는 미수장부의 텐축을 로구유디 미수장부 제일단약이 개지 차시의 수원장 남부대 도시 다나 켜니 흉마시 또는 안주 로고 치스체는 융구르베 삼부 개천부다 미기야 링스체니 섬링기 켜구나네 제순기 록준 차르구지 뭐 당부 제는 저 그러베
0: 와 도시 레디 잔지지 장게 차르구스도 아 녀대죠 뭐야 나 저도 죽이다 라도스
1: 디레나스와
0: 뭐 김에

0: kusho lu la kirangi de shu na ba ta de she na ba to che na shu yi na mi sang bu di lu yu ta tan de yun de ge sim bu ti s ke si mi si zang jin de lo hui cha ke che ju chung na ding e si ji yin sam ki
1: na zui ki rang le ni wei ne to che shu yi gu shu jie zi ju ran shu la tu ji ding de na ya har du ka ba na su ni u ma shu be
2: a de da de da ya 지켜루라 키란변에 턴리니 투즈 칼라가사 주거루 다도 보고 나와도 제게 제게
1: 보고 나와라 니에 가르쳐서
2: 장게 지게 개화디 동자를 딛지 쉬니 님도 칼라스 예수 마지 따골 침치 마지 가르쳐고 성부도
1: 니에 콩로 미수 상부이 로그 찾고 나로 쉬어야이 콩 좀 니 탁쟁기 로그 찾고 지 모르다 가르나소
2: 아치 장게 신미베 정지 리라게 록준 차크 서구지 직소 나여리 다른 아주 동장라 최대는 지도
1: 녀신기 공급 서부디 주제 지르당리샤 녀 정지 리라라 녀사 수사 공개 대회 차게 개원세야를 못 해놔주
2: 아치 지게 차크 투주라네 좀 더 하부지 이내 내부 차고든 데 괜찮래 야니 하고 오면 돼 디 록준 내든 주고 마지 디 내가 지금 싶어요지 추디 딩 신고요다
1: 전에 계지 꼬르만 한다 연이 갈 수는 유도
2: 아치 자게 삼로 시트시도다 나주의 미술상보 록준 주교지 니르고 계슬럽다가 척부디 정구도네 제가 요부지 마세 종지고 몸에 내리 쉬우지
1: 가림
2: 아치 니 시도 시바 시너 척부디 어 정탈 미세모도 심했다. 비진기 우지 닝부지게 뭐지 나부사 우지디 총지 리랑문의 슈나 진진실샤
1: 도스터디 도다디 계란게 알리기 용체도와
2: 계시지 여우시라 시에샤 누지세야디 냥아 치리 유체부지 랑가 고생무두게 나지 Lek tis chevine, chizu nambu yuze, mohor dauri. Kanta tundagi kezi kejunda, yengji, shimu goro.
1: Girangu gongzu chena.
2: Rangge, chige kewaan di, nongjang dinti shuwa, chungji lilaga kienza xa. Kwaan kara gongu yuwa, ngay shimu su. Yine, rang kwaan da, jengzu chikyo maji. Chizu ne rang nambar gine, tuyengwe do. 상파무리 마세 파미 치부충무리 니에체비나 장게 지게 개왕디 파 로도쇼 니즈에 가게지 말라바 차시규리 지마
1: 디디 유마시 제선 탄더 자르구 구구를 쇼차부시
2: 냐 지게 장거 니에마 고디디 시에야 상무 장시두이 장게 관리도 치우리
1: 주장쉬라 마도 사무 계급을 내집 손장 레튼주도 교다 세제 망조로 모노메 피우지 미수장부 외기기 레시디 로게 추진케 말리디 초직 미세를 벤데 주고 요시 예미 카기 모시기 기뱅시도 자튼 교수이 마시 예 중지 리라 리지 콘티도 디데 요 마시 디테일 게치 참에
2: 우주사를 삐리
3: 欧 堂啦，给他两三样好听点，一桌你对吗？那样还是？
4: 啊，没对不没。他那巡逻点子人呢？他去不去土门都？
5: 你用吧，给啦，俺去让记住了，伢说呢？
4: 啥哎？
5: 嗯，
4: 用嘛的，啥个老婆得用嘛的？
5: 伢老婆用门都了，上面伢老婆认这门门都是的。
4: 老婆的生得这样是。让给俺最结构的人来了，给我贴着买着，现在用嘛的。
3: 喂，康三，今天醒了。
6: 小辉，让个孙娘我妈想对抗南站的东市连锁的木头结束，马赛马桥去结束。
3: 钱得不要，他钱拿。
6: 他得让丢嘴呗，丢腿一个的下下呢。
3: 嗯嗯，能打不活。
6: 现在用啊，你让三奶姑。 고대요.
3: Let's.

0: 다위 나 세베
1: 나 랑다 계제 치우유
0: 계제 가르
1: 랑다 샤회 주의 샤차베 지에라 먹이 휩치기 랑가 샤회를 가르쳐봐
0: 흥 니에 계지 기모쇼 니에 말하라 가비 유슬라베 마도 세다게 체메
1: 니에 다가 썸쇼
0: 흥 니에 말하라 켈레 마쏘
1: 체차 니에 러와라 랑가 말한 수부 마쏘라
0: 숨부에
1: 흥
0: 니에 셈나 계자 시합 썸히 마세 nga rang da jinsu xin tu du, ge san min tu wa.
1: Ok, qian ni yong a, jinsu xin tu.

0: Shida, rangar jinsi yu?
1: Ngamda da huwa lu zhu ma xia, ngadiya chuyi yi lakta xiga yubi. Dongshi lian zogwe mu tui chebe, suan nyang xiamde khaan ma xio chebe chingab ge, ngunzi di xin yi lkega yubi.
0: Chen na, chagin tui ba xar yi?
1: Suan di chagin kebe, chuan me xi xia lakta xi gyuri. Ha, kari, mogo be.
2: Gogo chen.
1: 정마사 르데 나 타제 미도 마사마 니 샤후르 르화 체비 이는 아 켈레 미쇼 샤후게 라 지동 드레 유토지 니 킹이 팔라 존듬도 이네 킹이 차샤나 나 슈디
0: 아시
1: 킹이가 달래 지게
0: 자게 드제시에나 니 레그 제스 게고 미시무소 자게 제나
2: 나 라 히지 랑가 지그리 삼나 나 모퇴유 장예 진다 송사 랑가 시와 차시기리
0: 영아
1: 전댕기이다
3: 로그에 뒤 뒤데 닝제라 팀원기 로장 마치부 되절에 시라기 닝제
0: 최장제 미수장고 로든제 가자 만자 차샤
4: 어디 로그에 뒤 치게 미차로 제스도 와
3: 차고디 야오체샤 문에 스미레데스
0: 첸스니 추진대제 장구 첸조러 야호스타카죠
3: 용아

0: 아지 하 지겹로라
1: 지겹링로 졸라 조조
2: 아 레스 젠더비야 아 띵아레 세베스 지시 계란가 투르샤마나
1: 쯤게 뒤야 녜 슈퍼스 마시 남사 미지 링가 다로나 녜 총레 강 후데이
2: 아 지 지겹로라 진짜 나고야 두게라 신다 헤메다 띵아레 세베스 지시 나나이 촉부시는 용어도 그래 촉부만나 람저디 쓰는데 왜
1: 촉부지다 디데랑도 의이나 디키랑게 가종가 날 비가 기억이 없어 세브로 봐
2: 아, 씨, 지게블로라, 지게블로라, 지게블로라. 계란게 까면 티제 소녀 여러분, 나 로고 가수 유네, 티제 진유민도.
1: 지금 누구 아유나? 계란 로고 치세도. 남산 잘라 리니 당로나. 니 주도 죽지부도 우이. 주도 죽지 유네, 당도 리니가 막 용비이나. 니 잘라 되게 대가 좀 휠기.
2: 티제 만나다, 만나다. 용아, 용아, 용아. 니 남산 미다제, 내가 되기. 오늘 세밀에 대해서, 계란 오늘 섬내나 니에게 미치듯이. 지게블로라, 공부 켜는 마소. 모드카이 기지 미스 장고 속아줘
1: 됐어
3: 미디 오늘 야니큰 식민도 지게블링라 땅 하나니 그 바테가

0: ngazu songgo ma jegi chongde jimde sos chiga zo
1: yong a
2: chenen ye de leme de ge chuta chew
0: xia hui ngani de chin ran lo tebdu ge
2: la te ba ran ga le dong xie sa bu ran ni de chin ne ke ge xie ma xi
1: ki la ni chou me ge ji ma xi da zhe de zhe de
0: du yin da
2: yong a bai bai
1: bai bai
2: wei cang ma yao xie ni a te li ngazu zang zhe ya bu qiu de cang ma ngani de xie
3: 吉布林了，唐大人私下钱呐，张张给撒些地，偏起新亚草包染不着。
4: 他这俺屋内，刘洋说下，亚尼妈些年纪没听这些，土了什么什么就。
3: 你点个药嘛这？这些呢，现在给俺做来忙个解药。可是嘞，
4: 新亚控制员。
3: 他这新亚草包进度白铺新亚给，唐大，说着你不进了，伢们是前辈干这些，伢们是学习的，没事咱不草包托他们去药这。
4: 既然给新阳给娘们俩萝卜素一面听个预备，
5: 路长和个舅母陆小慧人，
4: 啊，听这也不对。嗯，这个路拉斯年的，叔叔写不能写，咱们听这嘛事啊？
5: 先生，你最低来拉不听这药嘛事？
4: 先生听这一呢，你最低住不得不来。
0: 주도바시 남산이 경경초지. 경괴포니 지규리. 강인선아. 어. 망설 편도 주의요지. 나들에 갈지는 무기한 삼대교 마시. 용도아. 니엘겐 저 차르고 있어. 되는가 미딩아. 갈지소.
3: 롱진다다 서수 거지. 콘수 미스 장점을 인지 속에 있으기.
0: 내량 작담 붙은 전에 개브레 셈해베.
3: 니 셈이 이네 콘수 디 개급 손에 레시에 미스 장부 수샤를 좀 마치 권에 땡게 채브리. 계속 교육 주나 마저 티 동자 마부 조유에 잔 동야 메시기
0: 동지리라 됐어 알람 잡아 줘이 또 쓰는 제요 동지리라리 녀제나 된다 다 같이 두리 녀녀라 동도제 걸은 녀산 쉬 되네 란 렌체오
3: 됐어
6: 야쇼 장거
0: 라
6: 고조 뒤고이 글로 되지. 랑 내주도 시도 시고 송기. 계속 쉬시. 네 유스체.
0: 레스.
1: 감사. 나 발링이.
0: 감사.
7: 감사. 대강수.
0: 감사.
1: 만나서 대송도.
0: 레스.
1: 된다지 기란 다시 또 채워 삼주.
0: 레스. 좋다 그래.
1: 前头俺那做把三米白托你学过的，底下去让车来贴了，米拉大家的这票我就玩。
0: 今年度，三万多的工资起个，秘书长张给撒起起落了钱账，俺三里不就去给出，年年他让了怕落位。
1: 前头三批给我过的差不着吧？
0: 他这，撒起的新亚公司差不着。
1: 俺嘞，
0: 刚一层的工作差给用作参与着，马赛给咱们糊涂，他们为多全部的，长下真最给这不着。
1: 前头去让米吉尔达新亚公司就阿玉去买着吧，就
0: 我看你有吧。去让看你的，可是我有嘞。
1: 哦，来，第四难的。
0: 对，可得。
1: 把这干个票面的，去让个中午陆小慧是吧？对，中午是。给不得数嘞。给不得名了新亚啥？新亚啥干团队公司今年选不着，米吉做五连了铁团线下，新亚公司三台车特车间。
0: 그랑그중모순염삼도관조준자치도
1: 기랑레가 내급 삼치 샤로나 딱 제가 제비디 내 종이 우지러 내상
0: 수죠 예시

0: kinasun ne tun takche cheba ne kyap gyo shugi ni she kwa lu shiwen li mi te de cheje ta de zeng zu takje tang ni shugo de yin ne lu dun lu zhang he zang yi ba na yi ji den bu yu
1: chong ji li la ngan zui le ji ba sam lu shi ra deng ge yu ne zui de se bi takje che bi ne xin ne kun zo ni po ma shi deng lu ge chi sa di le ji ba de du da che bi song kyap chi wo ji
0: ne lu de zo ni xi ge yu 이내미카시에게 기변감지 루디온상고 숙미 뒤부셔야 돼. 니체너 자원님은 집지리. 니세광러 가수 종을 손도 소지 루디온 루장과 미술장우 척배 직접진이다 진동을 과시하시기 제비리. 제대 팀체급러 태도용기 이거 팀체스 주디. 오늘 얌체야 하시면 되게.
1: 루디 나즈맨 돈 차프티 후마디 캐시 루튼 루창허 문에 장마다 겐키 도니게 레지비 야고 치미노 아니 조담다 많이 가요 간다 제비네 편도 요마리
0: 시 저거를 킨즈 네즈디 감교 제주체니 영인의 죽은 저임에 제주 세부투쇼 내 대신 다면어 루튼 루창허 감교 레가 슈크도베 저화유
1: 톨테브나
0: 所以吧，
2: 七秀，阿姨，小慧。
0: 小慧，你呗。
2: 哦哦。
0: 亚秀的，亚秀，七不顶这了，爹用呗，啊。哎，对的，快接走。
2: 你吃一壶。就叫着来参加几回。
0: 让苏谢兄。
2: 我啥么活你也参加谢兄。我大新亚公司你们来接三是吧
0: 啊对。让我什么这球嘛谁。我能够给我们。我现在躺在让我家来个地秘书长不用人家送给我的偏不一百来个人。
2: 一年年初的给别就叫着看我手里用嘛谁。你三年你们来请面试我怕落下过。
0: 让什么领导。我能够开给给我们。让给刚进楼宿前呢，俺退回楼旁铺用嘛是呗。
2: 年年催的，就叫上了兄弟前不停这天是三么修，怎么三手？
0: 对，他让给去停这帮修的，阳台外来个的，军军切切，三么帮我当嘛是？女人拿着买呢，当了差不苦苦的买切不是？年岁拿了老买账，习惯还没多，马上他都让给去啊，给孙娘我妈想不透看个来个的，对你钱不要是？过今多是差不多啊，来个妻子买呗，俺偷偷给允许你让别个来个用自由。阿秀的，他的屁里面这穷酸。
2: 他那阿子，那些不严重，就那是带着阿姐姐，注意下查事。说着宁波有贵些啥不得个，看着那样有谁？
0: 哦，等到地铁了，让给唐多新亚公司给表姐吧，也是走了的，是吧？让给胡大妈切皮呢，工作老胖不用嘛是呗？
2: 钱呢，就叫让你们地给拿了，两面呢，各自写下中文呗。
0: 中对都读。
2: 可把中队得，
0: 哼，俺让给叫大成工作主任创作中队多，工作比给内三组要的是个，俺大成兔子进队多。
2: 钱呢？俺你们都用是呗？
0: 啥装嘛是？一面说说两个的要钱些，今朝下午蹲看看住等队，你同多面多给资源，俺这没得当起钱了，对吧？啊，对，让俺什么这钱嘛是？
2: 我那些俺他都差不多。
0: 俺大有嘛是？老对不起些，俺就真做了一起球噻。

0: अर्थे सोचू यागी तब्जी खा योरे
1: तादी खास चेब्जी यामें दोस्त जी ने पासिन कंट्री शुनी कौन को कुंजू कंट्री तो चिते हो
0: लेसु लेसु चेन तुम तादी किरान के बजू इंदा
1: है जेम चाऊ मार्जी कौन के मुझे ना सर यो मार्टा
0: शेस
2: rāng bābē tāndā khārī mē shē mīndu wā.
3: Mīndu wū, kīm zāng cōng tū sō yīn, kīrāng cō sū yī sūng gī.
2: Nī tā rī shī, kīm zāng cōng tū kiāng.
1: Bā lā pē wē. Gō cī nāng kī wē.
2: 你打老多可把西书记见你用途的没你的都是在那通的都是在那通的上个也用途的你起来看出许久难列不得下下结果的事起来你呢用啊叠结果没我没我学的等到后来
1: 봐라. 미술장 부속에 미키랑 세중에.
2: 콘저랑 세중에.
1: 콘저가 세초. 콘저를 와라. 키랑게 매상 주제 라스 치러지는 섬샤. 니에제나 디초 상 고치리. 是吧? 지네 미멍 고치게 나주 주제라 규명 고치. 니네 미술장 부직 내기 세상 중요하라. 누쇼도 对呀, Chitri, Kirangasuno.
2: Yes, Shabby. My message there. That was so muddy. Who's my captain?
3: Ah, see, Bola, did you ask some considerable? Can I get control of this student?
2: Lots of young Kariba. Ye can you show? Go to do somebody near said goody. Raw, said to Mesa. Dang a cockish new widow. 어제
1: 야 마디 가능도
2: 어 투수리샤
1: 가리대즈
2: 나다 미지 차도라 전국시계 규체 마치나 제스미도 뭐야 땅아 죽이다
3: 보라 얘기나 피피시고
2: 어 고마래 고마래 바바 바바 어 바바
3: 다디
1: 전도 호주 잡던 데시야
3: 봐라 보라게 숨든 문제 시베 체도 매비너 체도 문제 수행한 통마르베
1: 자네 이진도라 콩게 유엔은 고시
3: 나 탑시 가져요리 콩게 소킹금 매수는 먼저 타가시가 담배 너무 좀
1: 탑시 시더니 라세디게 되어 주시 급지디 개만리 잘해지
4: 클라스디치아 단 예스토스게
3: 니에 단도 두스터디 장 라도 카바고 주지디 타니에 잘 꼬디도 오 중샤 니네 돈도 찍마 상대 수로시도가
4: 아 지 디 탄다 타니에 잠치리 십전낭투 니에지르 칸뉴기지유 비차차나 가고 용서 죄삼나 주진러 냠소 체부피 턴도 추간러 총소 뒤조 치우지 턴도 주변 사야기 세키오리 세야티도 상마 특진 규할 코에 수치 욕거지 제수 상문이 탄다 차도네 제수 체배 가이 어 따다지 니에 코트러 균동니 유린 침배 주세 세야지오리스기 니에 체배 가이
3: 아시 장게 체트스기베
4: 장게 체트 하쿠위베
3: 니에 하코베 마세 수소 신구이메 하쿠유
4: 하 아기 등 셰모
3: 你也可对了出在我们的他的动了你我的司机让姨妈去马去打你也跟了一件这是我心个月空给他的基础车别干了这些让给婚姻都讲对于别钱都得不要送啊爹地波拉你也给他的基础车打给他的基础你也给他的司机波拉看不上你也没了做好有司机没多给干你给他的电话上去你也给他的车卡布都是可以所以你也给住你有司机
2: 我没事的记住你后面既然给看这些东西的没事你们快看看这就是小马的爹爹用马的啊你也用马的看这次看球呀老不是谁说的哦弟哦啥看这用的 我得怕罗酒，怎么破的罗酒是了？
3: 不啦，开始给咱给东厂拿些啥的，全都有买吧。

0: 어찌 계란게 제도 상무 제시하신 것도 양 전남프리베 하 단예랑 쓰다가 스미다
1: 하 예 제가 수치시 백하시스 님 우마레
2: 오라 칸사
0: 디수이노
1: 어 예 로심 직퉁기 기주시냐비 왜 디카사 유명라
2: 메카 바꾸 냠지
1: 어 예
3: 부조 토마스 디첸로코마 디주루귤피드 추뉴유베 추세지 에 디에니 나주 미수장부 녜주미마기 로주그 닝주리 세쇼지 나주 디니칭아 메탄 추세기 미럽 쪼께베 균진버 마친치모 메허니 디지슈유 콩 메키랑 세수는 거지
4: 디링아 캅스디 요아리 쿄네 삼마중아 키나츠 그지 시자 남바 터치슈이다 추세스 녜기 마지치모 디니 투첸 디르베
1: 有个月 디고르슈비나 기랑 토제나 슈이 기랑게 추제 최르마나비나 콘중아 나스네 제사요다
3: 디데로
4: 해와줘
1: 슈다 슈다
4: 고셔메라 님도 취했다
1: 먹어 먹어 기랑 슈다 니에도도 나세 도스터 디체유 도스네 기기다
4: 레스
1: 고셔 토마스라 나토도 토다 계셔 부슈아유 디 우우우 나토도 바과진 두치 도유 콘중 예민도로 롱쇼스 비그리 오야 대기나서 나시
4: 기라람 부요무쇼
1: 우우 바바이
5: 디제 저 트러블러
3: 고소 베라 콘 군냠 되고 가서 민도 가신나세 하자 마쿠지 아 이다 자조 시다
4: 리스
5: 킨즈 슈샤레 슈케와 말리 첸수드웨
3: 아 잠깐 첸수 거죠
5: 콘다리 동자스 슈케 대슈다 미스장 본고마 샴도 칸기 타즈 체약 제워 슈야리
3: 콩게던도 부터 타자리 요 마시.
6: 첼라마디에 난 피베 신부들 사함 칩제 타자보.
3: 나 내가 차 침부터. 장게 나 간이님도 좀제 잼자가 침부터 삼중에. 나 내가 시도 장치는 요 아요.
6: 아.
3: 야, 좋으시대다.
6: 레스. 신부시도.
3: 신부도 와. 바베 미수장부 세쇼 뒤진신이제. 조디 추세 둔지유다. 디리랑게 좋으시다야 충분히. 세대도 상어 아무라게 상어. 통지겹제 기용부장시.
6: 동장 로피스가
3: 다리 콩쿠쇼 토마스님도 피스 구쇼 토마스 오늘 쇼고쇼부도 콩게 메베 소냐 제베 미수장부 정위 대조 콩게 정부 메베 토네 미수장부 의마 잠도 간라 피브지
6: 콩디제 경라
3: 장게 아무라에 경고르다 계제 콩게 바주마 나비이너 지게 리베 정위 대조 그뒤 조케 용 토제
6: 발라 샴튜카 그뒤 거치시에
3: 사오지 마지. 가르쳐 줘.
6: 계심수 최시.
7: 발라게 신디 비베 정위 티수 리지 야우 체 잡스베.
5: 나스네 리지 체 샤차. 뭐만 샴도 칸기 무사 투슈 대샤유. 제원님 대라 다차이구.
7: 용아. 对다. 미술장부추장심마세
5: Yuan-yuan-ge, rang-chen-bu-shira-chi-gi, di-nye-ha-gu-gi, yin-ne-rang-za-ne, den-jia-ga-son-na-ji, kandre-tse-gu-me-shin-gu-o-ma-ri. Rang-yi-ne, yuan-yuan-da-kandre-si-nye-bu-che-gu-me-shin-gu-o-ma-ri. 你那年的对妈妈也是日子啊远远给龙别记了点点让了三十几多卡皮现在老大的给然后是真参与日

0: 아마다 세주다. 어제 디콜로 뉴드선바 자르신가 유메시무소 앙자치스 뉴피 답야니 제바 대소사모 아메 로다리시라 뉴벨라타히 알레베고디자 텐데젬츠도 함마시 따타드자 젬시 히로치 유프시 데 유고드베데 지데다 자 유고주에 가비오 마시베 다 유예 제부샤자 칠고르게 다시 얘기로 줄리프시 잠깐 뭐 중에
1: 암라 키랑게 시베 락다 뒤에 나 가보시라 유 로 뒤에 나러 키랑게 나 니브는 거 유베 예 신고 유 터지나 암라
0: 여행 갑자기 온지 봐.
1: 암라, 이만이 키랑러 롱탕랍 대비. 키랑 꼴로 시험 두에.
0: 범을 내면 아시나? 아메 범을 롱딩 그 집에. 아. 진짜 나 롱런 거 두에.
1: 나스냐 롱시 차샤. 다들 롱런 미두. 암라, 키스니마 키랑게 나스다 카체메너. 드링 차샤 된대요 마리. 체자 나무 근데 저 근데 시네 카세라네 카세르도 저 길이 키라게 체네
0: 예예 제부 자세 삼루 통시아 아메 테모 막부시 수수소소 제피 계시 약게 당게 시에 유네 니에 타 근데 시에 유네 시데 미세 사디 약게 요예 요마시 장부세네 Nyang a rechya xa le, mui bishir a du. Ride, long yu che shu di. Ra ca lo che bu to mo su.
1: Kenung ma ri.
0: Yine ga zu du lu dang ma shwe. Ame ji ma, ra ca lo che bu daya yu shi.
1: Ta jen am la.
0: Du lu do shi. Nga zu chi gi, mi su zang bu di na shi. 시지유유시라 박조의 주유유시 간다 등규세배시고 주화유시 是吧
1: 암라 잡두카 꽃이 잡혔지라 키라 님카시 쇼는 요즈베
0: 어 아프레스 로제 저도 개체무실 쇼우히 리데 니에 범노 뷰기가라 你们可是爹吧？还是有谁？
1: 他在哪里了？
0: 阿妹上了，给他打我。
1: Listen.

0: 남주 고상 겹사.
1: 여조자. 남주 다야기 뉴스피.
0: 군도 되고 대지 병안이려고 안자주루 삼내시. 저리자 파두조.
2: 지평안이려고 그런고 거센 도답청에서 남주 상포교 제안 남겨셨어. 너도 상포로.
0: 마쿠고 제임도.
3: 셰프쇼아, 니엘 대쇼라.
4: 구쇼 캄사, 기랑 갈고 나도.
3: 계속 남주대 그들 비결해.
4: 콜세토 담치 유자 또지 거봐. 콜병기 관동 뛰고 다져와 치기. 기랑 뜨부 주무 도사 공무 손조.
3: 계속 남주 거두대 나기한 다그럽 제사 니엘 된다 시라 축스 신규 유배. 아, 다들 손샤게 니엘 가대 실 니엘 도 쓰기. 디 샴주 쉬 말배. 난 워서기. 유쇼 따라 시행해. 남주 고지다 아마 보고
4: 고쇼 공무총 기랑게님 다디 여친조 남주 불규지조 유자 펑능 용마시
3: 주무소 나 보고유
5: 고쇼 가르쳐서
4: 고쇼 관계 우주제 남주네 보고유 송기
5: 고쇼 감사 완전 남주 고개 찾아 마 법초 말일 기랑게 도스구나 아 남주 남산 피조여리
3: 다들 빈내 배 가르토 그래 네 소 배 죽스 다쇼 맵생 매 고지다 아마 보고유
4: 기랑 남주 범내 지그시 이내 기랑 견제 남지 남주 주가 나라 주자 서와 레트민의 다 좋아 치고기 남주 용기 남지 실패 지르 신내 기랑 남지 닝시 남지 겨자디 게 십시 치베 지르 양갸 주가 나 루시 나주 양갸 군데우시
0: 남주 대 당부인베 나르겐세 돈유메베 항상 하도
6: 왜 니 아스 나스티 샤주시가 주니시 미솔 게니 투브도야
3: 용아 용아 용아 용아 용아
4: 공무총 지난게 모든 의규 준비 고수로
5: 대차 타고 야견로 생계에 가바카가로나
4: 같이

0: 세미 구쇼 캐나스 베이스의 유고 콜리스
1: 파네스키의 영시라 기억이 야주 저 데스티브
0: 중국분다 셰프슈시 규정사 나이키브시라도 으지 토체나
1: 중인다
0: 캐나스 바리라 쪼부 요부쇼 무이사바 칼레스 두

0: 쇼 키랑 쳐.
1: 더제나.
0: 키랑 마지. 키랑 치구디 녀야 게로 쉬고. 뭐고 더제나. 키랑 대 야우제 쇼니 녀다 지루어.
2: 리스. 당고 원다 챙가 잼즈니 돈도 겨금 두게. 라라고 나자마다 내가 되네 갈래 거기.
0: 저거 친지 남주 불기 제조 역시 승마서 가바카 가는 용두게.
2: 라난다
0: 리스에. 용아 용아 용아. 可住什么啦？可住什么啦？
2: 过不了，你葡萄果肉选的用个是别。哦，那么这个叫叶子要洗，托起洗，你葡萄的那么大绿色，叫我用个是，过不了多子果熟了送的。
0: 钱多是拿，你过不了，给让你自己学个亲哥，学的，绿色绿色，托起拿。给让七块地，你也给着洗个，绿色绿色。
3: 가르쳐서
0: 주비지게 주로라기니 차시야 단도소 용구 유사 도스 구슈니 용구 시비
3: 용아 니에신스
4: 니에신 주비신다 삼자리 신조신 가메죠 미지기 김베 상마 투쇼당 기제스
3: 우디 나조 감중 구쇼슬로 감중 내물리나 납사 과지요 봐야 다이
0: 잠시라 코빈라게 감지어 군 지그지 숨기
2: 여우초스
0: 터지나 기능 맞지 근데 쉬야지 유튜브에 레슨엔
5: 감사리비 이제 감게 나리시
0: 어 감가지와 레스
2: 갈숭도 겨울에줘 두게
0: 겨울에봐 감감도 고민도 숨기
6: 코르빌라가 람상 고접숨기.
2: 야멘도스나다. 안남주네 벌부히. 봉은이 남주지임 되기히. 불로니 선사. 은이 인지 남주지 되기히.
0: 디옹아.
7: 엄마.
0: 리스. 장신의 레중아.
7: 기라피 사람에 봐. 엄마 옆 시르베. 그치? 자주도.
0: 캔캔이 겨우 남주 볼 테다. 남주 겨우 포기 제조 여지.
2: 도체나.
7: 아무라 기나 과슈
0: 디디
7: 디르베

0: 기대도.
1: 니도 장쿠기 클라샤사야 치치체피 계지민도라 지메계금민도
2: 코르빈 심부샤라 기랑게 노유기마라.
0: 코르미당에 다세지디 도샤유디무시. 디데네 미규라베다시. 도시 마란츠카고이시 주왕구상마 다세 십지체도.
2: 저유시라체나 주입송암자릉마르베.
0: 제누디당제 니다진슬러. 타부치미다드니제 다세제도.
1: 레스 젠두친다.
3: 레스 니 경찰로가
2: 지금. 챤니 도산 친구. 영아.
4: 구쇼다 구입니 개초. 다들 남주. 대체매베
3: 상호. 구쇼. 니 주지 신하 집에.
0: 경찰 다시 제 잠시. 부저만아.
5: 암라 개능 마시. 개주 다지 디지 시라 마시다.
1: 남주 나라. 군대에 대자 다지 지워시 개능 마르 돌디나.
3: 영아. 진능아 출시디로 용그르벤
1: 레스터스 고시러
3: 리스
5: 야 엄마 개나무소와
3: 개미도 개미도

0: 다시. 아무라. 아무라. 저는 유두야. 안내 다시. 아무라.
1: 郭兵人，
2: 你们这靠左，进你来我一步，打断。
3: 吉平安尼吉伊，你们是个金牌，布朗吉尼来我举举的手中的。
4: 吉平安尼吉，布朗用这个人。

0: 송년의 제보 뒤송물에 계제 주 사고 바로 이바타 제전 선배 길에를 치동기 체록세 뒤송물에 계제 뒤차 뒤판는 중요발리 란제기 치조 맞아 낭전타 총소 치동치에 비해 60 정신 사파는 거요 바시 제당 뒤송 제전 선배 모두리 공주 체로 십시 후다 주비 로드토 공주 체로기 두루니르위 지게기 유고로의 장보로 뒤송물에 계제 숨지 주주리 주 바로 이바시 Chilo Tsongso ki Tsongbopta Chilo Tse Tuyutsongbale Gyaja Chukjiriku Panun Chungyabashi.
1: Gyesi Jikyab Khan Sengyo Chungle Khan ki Jitsi Nishuku Nin, Sengyo Jemja Tsongdo Tsobata, Tsongtunbu Jiyu Gyankurwe, Tuyunu Chichabu Siwe Netunte, Zhongkui Langcho Seishe Gyabashi. Tsongtunbu, Tuyunle Kisabtang Tuyunu Chichabu Niwar Jawa Kangyangmi, Luktaan Tuyunbe Tuyunle Kisab Sichuki, Chomre Sunshu Minyanba Chegyuta, Lakze Sabdele Gundi, Gengkam Kuryo Sungyong, Weibu Nyungdong, Pige Tonyom Jela, Xiongdi Kangli Tubata, Tuyunu Chichabu Siwa Tiwe Yungtami, Chirdong Mangwata, Changke Chewati, Tuyunu Chichabu Si Kala Yinsi, Zhongkui Tapar, Gangzune Tsongtunte Ge Changke Sonyongmi, Mesi Changke Te, Zhongkui Yurong, Pembati Tsangmar Topyue, 现在, 中国南岸的国库民党委员会, 团队切查不思维内出题, 南岸的国库里, 中国边角孔别动为归秀作物体验, 年冬革命就送了内, 年冬革命你休息落牌, 南岸国库, 中国边角潘乐永久立即不测题, 加起国际口送新的月季, 从团队部长宣布, 严冬期, 中国团队孔别修清清不题, 增领了普渡党委新民牌, 提了多地, 苦革进月, 中国创着堂狂皮的力气堂现在也退了地年增领了创着堂狂皮三对接给欺骗体位忙我扩顿其行于接送不是接送现在落清起行就不忘记罗局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무시인 충무이 소련 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소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이 린치비 세콜라라 준비 워자를 임바라지